글리캐스트의 Don't Stop Believing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수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아,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좀 선선하네요. 예, 좀 선선하네요. 쌀쌀하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오늘 아침 좀 갑자기 훅 기온이 떨어지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장은숙 씨는요. 설마 반바지? 오늘도? 하셨는데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근데 저 이런 날씨도 반바지 입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볼 것 같아서 너무 계절 감각이 없는데 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사실 뭐 사람들 시선 별로 신경 쓰지는 편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긴 바지 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날씨예요. 9780님 오늘 아침 제대로 가을 같은 쌀쌀한 날씨 덕분에 따뜻한 클래식 밀크티 두 잔 사들고 출근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나눠주려고요. 왠지 크리스마스가 느껴지는 날씨 덕분에 수요일이지만 주말권처럼 설레이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얘기라고 그러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진짜 조금, 이 쌀쌀함 속에는 크리스마스 조금 들어있는데, 약간 들어있는데, 그리고 오늘 나오는데, 어제, 그제하고 또, 이 가로수 나뭇잎 색깔이 또 변했더라고요. 네, 그새 훨씬 더 그 어떤 가을 속으로 가고 있어요. 깊어졌어요. 훨씬 더, 다채로워졌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계절 참 좋아합니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어제 제가 비가 와요 그 라이브를 불렀더니 어느 인터넷 카페 라디오 청취율 조사 엄청

0: 중요한가 봐요. 라는 제목으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차디 라디오에서 지금 라이브로 자기 노래 불러요. 근데 되게 잘하네요. 이열 역시. 아, 그래요. 청취 조사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했다고. 아, 이게 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라이브는요. 아, 비가 와서 이 가을비, 가을비는 또 이렇게 가을 남자 추남의 마음으로 움직이잖아요. 추남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단어 없죠. 추남심. 어쨌든 뭐 그래서 불렀다는. 그냥 어제 사실 그냥 이 노래를 청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이걸 뭐 틀어드릴까 했는데 아 그냥 오늘 하자. 오늘 하자. 그런 거예요.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네. 99%는 비가 와서요. 99% 아시죠? 사천잔의 차준코도 설마 오해하신 분 안 계시죠? 이제는 뭐 이런 거 갖고 오해하실 뭐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오해 없이 순수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음악 앨범은 늘 변함없이 많은 차준코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아침 일상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번 공짜인 콩으로 보내주시면은 반갑죠. 자,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 통해서 티내지 않고 조용히 쓱 차준코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또 어떤 노래가 듣고 싶으세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 곡 골라서 노래 들려드리고 차준코와 함께 들려드립니다. 광고 듣고 오죠.
1: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1: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1: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뽀르테.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전나무 장작 화덕에 코끼리 베이글. 코끝에 깊은 불향이 코끼리 베이글. 바사삭 쫄깃한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네,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하나 공군이며, 형님 실망해요. 형님 통해서 따뜻한 커피라는 소리를 듣다니. 커피는 아 아닌가요? 아의 수호천사 형님. 하셨는데, 아이, 뭐, 근데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걸 좋아하시겠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또 어떤 그, 취향을, 예, 말씀드리고, 저는 오늘도, 들리십니까? 얼음 소리, 예, 얼음 소리. 얼음 잔뜩 넣어서 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저는 뭐 그냥, 네. 한겨울에도, 네. 스키장에서도 아를 마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속이 타. 속이 타. 예. 근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속이 더 타. 예, 그래서, 시원하게. 1998님, 오늘 고3 아이 대학교 면접이라 같이 기차 타러 가는 길입니다. 긴장한 아이 옆에서 저도 같이 떨리네요. 하셨습니다. 아, 야, 이 참, 그래요. 엄마의 떨림과 그 당사자의 떨림은 또 이 결이 조금 다른 떨림인데, 그래요. 저희가 기적의 차중커 한 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직관적인 선곡입니다. 338 하나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Kings of Convenience의 Mrs. Cold.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홍콩 가수 리커친의 공연이 늦어지자 그를 대신해서 2시간 동안 즉흥 공연을 펼친 중국의 한 무명 가수의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화제입니다. 이날 리커친은 마지막 무대를 맡을 예정이었지만 악천후로 비행기가 뜨지 못했고요. 주최 측은 처음엔 공연 시작을 미루고 다른 출연자들의 노래를 늘리는 식으로 시간을 벌었지만 리커친이 자정까지 도착하기 어렵다라고 연락하자 콘서트 감독은 급한 대로 무명 가수로 활동 중인 자신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다가 달려온 친구는 리허설이나 프롬프터 없이 약 20곡을 연달아서 부르며 리커친이 도착할 때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공연을 했는데요. 이 공연을 계기로 2주 만에 그의 SNS 팔로워 수는 1만 명 미만에서 45만 명으로 폭증했고요. 또 공연표도 연달아 매진됐다고 하는데 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거겠죠. 미국에서 첫 데이트 비용으로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거액을 쓴 남성이 자신을 거절한 상대 여성에게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입니다. 첫 데이트를 끝낸 여성은 남성에게 메시지로 어제는 즐거웠지만 장기적인 관계로 발전하긴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서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당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친구로 남고 싶다라고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요. 이에 남성은 답장을 보내지 않고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의 현금을 보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관계가 끝이 났으니 본인이 쓴 돈을 반으로 나누자는 뜻이었는데 이 여성은 내가 미쉐린 레스토랑에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자고 했는데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 돈을 보내야 하는 게 맞냐라며 SNS에 글을 올렸고요.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먹고 떨어지라고 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야, 뭔 소리야? 끝까지 안 주긴 봤습니까? 지금까지 커피 브레이크였습니다.

다음 존스의 It's Not Unusual 들려드렸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리는 곡이었고요. 일체의사 하나님이요. 먹고 떨어지라고 해요. 105만 원 보낼게요. 내가 너보다 더 냈다. 옜다. 먹고 떨어져라. 5만 원은 그거 커피 사 먹어라. 택시 타고 집에 가라. 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 얹었다. 105만 원. 네. 이소연님은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비싼 식당 데려간 거 아닌가요? 근데 왜 달래?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아, 본인을 이렇게 좀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두 명이 식사를 하고 2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00만 원 보내라고 그랬다면은. 정성민 님은요, 와, 역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는 건가 봐요. 하셨습니다. 아, 그, 아까 중국에, 아니,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그리고 두 시간 동안 20곡 넘게 계속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제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바로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사실 그것도 뭐 왜 세 번이라는 숫자가 들어갔는지도 참 희한하긴 한데,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뭐 늘 얘기를 하잖아요. 네. 왜 세 번인지, 뭐 두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왜 세 번인지 모르겠는데, 삼세판 뭐 그런 개념인가? 예. 근데 이제 준비가 돼 있으면, 예,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낚아챌 수 있는 거죠. 뭐 이분의 경우는 그랬네요. 예. 자,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합니다. 나윤권의 나였으면, 김지혜, 윤시원님이 청해 주셨고요. 2부에 뵙죠.

0: 100년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1: 작곡가 김영석입니다. 잘 쓰여진 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받습니다. 잘 만들어진 싱크볼도 그렇죠. 40년 동안 쌓아온 벨라고의 스테인리스 싱크 기술. 이제 당신의 주방에서 벨라고를 만나보세요. 완벽한 싱크볼의 기준 벨라고.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가을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이현우의 음악 앨범.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커피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여름에는 시원함으로 마셨다면 이제는 향과 맛으로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커피 아버지인 제가, 네, 커피 파더, 제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지나실 수 없죠. 차디가 보내준 커피, 차준커, 다음 주까지 총 4,000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 일상도 쓱 넣어주시면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추첨을 통해서 커피를 쓱 넣어드리고 있어요. 이제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그, 사실은 뭐, 지난주에 이제, 녹화를 하고, 유튜브 녹화를 하고, 어제 그게 업로드가, 어제 오후인가 됐는데, 업로드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성시경의 부를 텐데에 나갔던, 그 편인데, 오늘도 뭐, 그, 저희 문 열자마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또 이렇게 글 올려주시고, 아, 확실히 많이 보는 채널이네. 4479님, 어제 부를 텐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차디가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에 나오니 너무 반갑고 즐겁더라고요. 저희 최애가 다 모여서 개 탔죠. 촬영 끝내고 막걸리 마시며 뒤풀이 잘 하신 거죠? 하셨습니다. 아, 뭐 그냥 소소하게, 소소하게. 또 뭐, 그, 워낙 또 오랜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봐오던 또 후배, 별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편한 후배라서. 예, 김유미 씨도요. 차디 목소리 들으며 차디 콘서트 예매하고 왔습니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인성님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기대가 되네요. 하셨습니다. 아, 예,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공연 홍보차 나갔던 건데, 네. 그래서 이제 11월 19일부터 작은 공간에서 매주 목요일 하는데 김인석 씨도 또 중간에 나오셔서 같이 또 한 톡하는.

그런 코너도 한 3, 40분 정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콘셉트라 저도 많이 기대도 되고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뭐 유튜브를 못 보신 분들은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많이들 보셨네. 깜짝 놀랐어요. 예. 아, 유튜브구나. 이제 유튜브구나. 예. 유경미 씨, 가을 느끼려고 일부러 한강 쪽으로 자전거 타고 출근했는데 맞바람 불어서 허벅지 터지도록 달려서 출근 시간 겨우 마쳤어요. 낭만 있는 출근을 기대했는데 현실은 땀 범벅에 허벅지 통증만 남아 있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그쵸. 네, 맞바람 불면 자전거 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바람 불면은요 뒤에서 진짜 그 어떤 그 씨름 선수 한 사람이 날 이렇게 뒤에서 막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근데 출근 시간에 이래 버리면 와, 땀 범벅 되죠. 예, 기온이 아무리 내려가 있더라도 땀 범벅 되죠. 근데 뭐 바람 방향 같은 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아침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야, 오늘 힘든 아침이셨네. 그죠? 유경미 님은요, 문자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샵 8910번 이용하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듭니다.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을게요. 이연숙 씨가 청해 주셨네요.

악뮤의 오랜 날 오랜 밤 들려드렸습니다. 3586님, 뱃속에서부터 같이 음악 앨범 들었던 우리 집 고3이가 오늘 실기시험을 봅니다. 멋진 보컬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보컬 쪽입니까? 네, 아, 또 아주 아끼는 후배가 또 한 명 생기는 건가요? 아, 뼛속부터 음악 앨범을 들었으면은 완전 음악 앨범 퀴즈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적의 차준커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5820님, 오늘 송파에서 김포 찍고 인천 용인 성남 갑니다. 올림픽대로 타고 오는데 창밖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차디의 센스 넘치는 멘트와 음악 선곡 너무 좋아요. 덕분에 즐겁게 운전합니다 하셨어요. 네, 진짜 저는 이제 드라이브 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지방에 뭐 공연이나 방송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운전할 때도 굉장히 많은데, 지난 주말에 목포 쪽으로 이제 쭉 다녀왔는데, 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들녘이 특히 이제 논들이 이제 완전히 금빛으로, 예, 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마을들, 뭐 산들, 이 색깔이 변해가는 그런 들판. 진짜 너무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네, 계속 넉넉궁에 밖에만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네, 멍해지는 계절이에요. 차준커 보내드립니다. 허성우 씨, 일본으로 2주 동안 볼일 보러 갔던 아내가 내일 돌아옵니다. 올 퇴근 후에 최후의 만찬으로 즐길 만한 야식 좀 추천해 주세요. 참고로 전 맥주 팝니다. 아, 일본에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일본 음식 쪽보다는 조금 더 약간 전통적인 음식이 좋겠네요. 맥주에 뭐가 어울릴까? 근데 뭐 맥주,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뭐 좀 뭐 치킨 뭐 이런 거. 근데 메뉴를 여러 가지를 하시죠. 사실 저는 왠지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불현듯이, 예, 이유 없이 아구찜이 막 그냥 떠올랐거든요. 아구찜, 예, 아삭아삭거리는 그 두꺼운 콩나물에 그 매콤한 그 간장 찍어가지고, 와사비 간장 찍어가지고 두툼한 그 아구살과 치킨하고 아구찜, 예, 같이 드시는 게 어때요? 이 정도면 만찬 아닌가? 그리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예, 멍게무침 요것도 또 얹어드립니다. 볼일 보러 내일 돌아오신다고요? 아, 그래서 아내분하고 같이 즐기시는 게 아니구나. 아내랑 같이 즐기고 싶다는 줄 알고, 아, 저는 그냥 당연히 이게, 아, 저는, 야, 이게 내 생각

생각이 늘 거기 가 있나 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내와 또 가족과 즐겨야 할까 해서 제가 이걸 잘못 이해했네. 그래서 마지막 밤을 어떻게 지내야 할까. 그래요. 뭐 메뉴는 변함 없습니다. 그러면 뭐 다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죠. 제가 다 멍게무침은 보내드립니다. 진짜 아구찜 상당히 땡기는데. 조지 벤슨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들을게요. 황호정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음악 앨범 관련 퀴즈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베트남 자유여행 피크타임의 반짝파파님께서 감사하게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이연의 음악 앨범 모음집 같은 거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웃기네요. 짤로 보다가 인별그램도 팔로우 했어요. 크크크. 네, 음악 앨범의 유일한 게스트 개그맨 넘버원 게스트 네, 김인석 씨와 함께 화요일 코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것도 재밌고요. 또 인별그램과 유튜브에 올라오는 쇼츠로 봐도 재밌다는 의견 주셨는데 사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웃기다. 김인석 화요일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정작 코너 제목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화요일 코너 제목 어쩌다 무엇일까요? 네, 어쩌다 무엇? 어쩌다 땡땡. 예. 제목 아십니까? 1번 어쩌다 그랬어. 2번 어쩌다 애궁. 3번 어쩌다 마주친 그대. 웃다. 베이스라인 아시죠? 어쩌다 마주친 그대. 4번 어쩌다 남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10분께 차중커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노래는요. 존박의 I'm Your Man.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쉽고 빠른 ERP 역시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네,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4번 어쩌다 남자였죠. 어쩌다 남자. 네, 인터넷 카페 베트남 자유여행 피크타임의 반짝 파파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연락 주세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서 2부를 마무리합니다. Girl in Red의 We Fell in Love in October. 9398님이 청해 주셨고요. 3부 뵙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차량과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지금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 홍제램프 부근 1차로에서 1시간째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정릉터널 부근부터 영향을 받고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량 꾸준해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1시간가량, 공항방향 올림픽대로도 올림픽대교부터 동작대교 구간 지체 서행합니다. 이 사이 동호대교 부근 5차로를 막고선

0: 작업이 한창이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도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 시작됐습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에서 구리 쪽 양주 요금소 3, 4차로를 막고선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고인혜였습니다.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잠시 후 10시에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에스터 아브라니의 All By Myself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현우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3대째 전통을 이어온 언양공원불고기에서 언양불고기, 35년 전통 김치 단미채에서 김치세트, 광희 수제 누룽지에서 가마솥에 정성 담은 혼합 잡곡 수제 누룽지, 전통 건강식품 전문 보니바이오에서 목에 좋은 목청 쾌원 캔디,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복잡한 관절을 빈틈없이 고려온단에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탄력 케어 전문 브랜드 엘렌실라에서 화장품 선물 세트,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드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Let's go.

0: 전통의 미국 브랜드 좋은 침대 스프링 에어. 스프링 에어.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슈, 누군가에게는 최대 관심사, 하지만 종이장처럼 얇은 팔랑귀들에게는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최대 난제입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 아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육미선님의 난제로 함께하는데요. 육미선님께는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보내드립니다. 자 바로 사연을 만나볼까요? 차디, 저희 남편은 외동아들이라서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말씀하세요. 넌 내게 딸 같은 며느리라고 말이죠. 벌써 느낌이 좀 오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딸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다 하시는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 친구분께서 딸이랑 호텔 수영장과 사우나에 다녀왔다고 자랑을 하셨대요. 그게 너무 부러우셨다면서 저한테 같이 호텔 수영장과 사우나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여행가서 호텔에서 묵는 건 가능하지만 수영장과 사우나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이는 정말 좋아요. 뭐 몇 번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왔을 정도로. 근데 수영장, 사우나 같이 서로 알몸을 다 보여줘야 하는 곳은 제가 진짜 딸이 아니라서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탕 안에 있을 생각하니까 아찔해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아들만 하느라 시어머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딸이 없으니까 딸이랑 할 수 있는 것들이 부럽고 또 하고 싶고 그 마음은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훗날 저는 제 며느리에게 목욕탕에 같이 가자고는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몇 번을 말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이제는 진짜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마음 먹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다녀오면 괜찮아질까요? 한 번 힘든 거지 한 번 다녀오면 어색하고 민망함이 다음에는 괜찮을까요? 이 불편한 마음을 접고 따를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하기에는 불효하는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아 힘들고 이거 어렵네요. 혹시 시어머니와 목욕탕에 같이 다녀오신 분들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 한번 용기 내 볼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릴까요? 아 이건 좀 네, 그래요. 네. 근데 그지 여성분들이 그리고 뭐 비슷한 입장에 계신 분들이 또 조언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의 경험담이나 본인들의 생각을. 남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방금 만난 사람하고도 사우나 갈 수 있거든요. 아니 목욕이나 하죠 우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전혀 막 불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 남자들 입장에서 또 여성들이

입장에서 이게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불편하실 수 있죠. 불편하실 수 있죠. 내 알몸을 다 보인다는 게 특히 뭐 수영장도 그렇지만 사우나는 더더욱이 그렇잖아요. 계속 그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자, 1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니까 큰 마음 먹고 다녀온다. 2번.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거절한다. 아, 그래요. 둘 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지금 사연 주신 분께는. 1번 혹은 2번 번호와 함께 의견 주세요. 1번 다녀온다. 2번 거절한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안제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콩은 공짜입니다. 노래 듣고 오죠. 유나의 말도 안 돼.

유나의 말도 안 돼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사연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굳이 그 사연과 노래 선곡을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예. 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보람님, 2번 단호하게 안 갑니다. 저는 엄마랑도 안 가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요. 처음부터 거절하세요. 좋습니다. 아, 엄마랑도 안 가는데 시어머니와 갈 수 있겠느냐. 아,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다 개개인의 또 상황이 다른 거니까 취향이 다르고 또 김진경님 1번 저는 명절마다 음식 다 해놓고 늘 같이 목욕탕에 가는데요. 처음이 어렵지 가보면 별거 없어요. 막상 가보면 뭐 별거 없다. 상반된 네, 그런 사연이었어요. 송경숙님, 차라리 처음 본 사람이랑은 가죠. 장인어른이랑도 괜찮으세요? 하셨습니다. 어, 뭐, 예,

있는데 어머님도 조금 불편하실걸요? 때만 미뤄달라고 하지 않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그쵸. 요건 또 이제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공간에. 예. 양미성 씨 1번 다녀온다. 목욕탕에서 만난 여자들이다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어머니랑 다녀요. 등도 밀어드리고 그래요. 하셨습니다. 아, 예, 진짜 다 조금씩 다르시구나. 그죠? 또 뭐 그 시어머님과의 또 관계가 어떤지, 그 관계도 뭐 다 조금씩 집집마다 다 다르니까. 그죠? 환경도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0566님 2번 무조건 거절. 만약 우연히 만났어도 저는 헐레벌떡 옷 입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 우연히 마주치면 저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씻고 오세요. 에. 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1번 혹은 2번 번호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다녀온다. 2번 거절한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죠. 팅팅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띵띵스의 Shut Up and Let Me Go 들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죠? 김진희 씨, 이번 거절이요. 시어머니랑 한번 갔더니 동네 사람들한테 며느리라고 다 얘기해주고 좀 불편했어요. 아, 여기 특정 시간에 가면 또 동네 어르신들 다 이렇게 딱 모이시는 그 시간들이 있죠. 그래서 단골들이 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하나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공손히 인사드리는 것도 참 굉장히 좀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야, 이 얘기 들으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네. 느낌이 빠고입니다.

9318님, 1번. 저도 처음에는 꺼렸는데 한번 목욕탕 갔다 오니까 이제는 서로 등 밀어주는 편한 친구 같은 사이가 돼서 좋아요. 이제는 남편 흉도 같이 보는 사이예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뭐, 보면 또 이런 관계도 있고요. 이런 또 고부 관계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사실은 뭐,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또 삶의 방식이 다 다르니까, 그쵸? 예. 뭐가 맞다, 틀리다,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1번, 같이 간다. 2번, 부담스럽다. 거절한다. 음악 앨범 가족들은요, 오, 이렇게 나왔네요. 33대 67. 그러니까, 거의 1:2, 예, 1:2, 33:67, 2번 부담스럽다, 거절한다라는 의견이 예, 두 배도 많았습니다. 1:2로. 세 분 중에 두 분은 부담스러워요. 이거 조금 무리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 결과 알려드리면서 3부 마무리해요. Destiny's Child의 Emotion 듣고요. 4부에 뵙죠.

0: 갱년기라던 영주 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1: 푹 잤다.
0: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빼보이.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5: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6: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뭐니 뭐니 해도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네,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들로 이어볼게요.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오늘 주제는요, 가을엔 R&B 가요편으로 함께합니다. 첫 곡은요, 이성우님 987 하나님이 청해 주셨죠. 박화요비의 그런 일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이 가을에 떠오른 R&B 가요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들은 문자번호 샵8910 공지엔 콩으로 주시면 되고요. 채택되시면 저희가 작두콩 차세트를 챙겨드립니다. 자, 그 노래로 시작하죠.

릴레이 직관적인 선곡 가렌 R&B 가을편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단문 50원, 창문 100원들은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돼요. 9206님은요. 휘성에 안 되나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소리 질러!

0: 내게 좋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9: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수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 됐네요. 오늘 그 곡도 추억의 R&B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한동안 이들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오늘은 정욱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저의 둘도 없는 친구인 안내견 보리와 아들 부부까지 함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심리대 숲에 다녀왔어요. 많은 인원이 이동해야 했지만 아들이 운전하는 초록여행 차량을 이용하니 걱정 없었죠. 푸른 대숲이 강바람에 서걱서걱 움직이고 그 사이로 들리는 아들 부부의 따뜻한 웃음까지 제 마음도 숲처럼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0: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초록여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지원하는 기아의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전 작업이 시작된 곳들입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오늘도 군자교 부근 3차로 시설물 보수작업으로 막혀있고요.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 부근 5차로 작업 때문에 뒤로는 청담대교부터도 지체 서행합니다. 이후 월드컵대교 부근 4차로도 보수작업으로 막혀있고요. 고속도로 중에선 서울 쪽 경부선 신갈 분기점 4차로가 고장난 버스로 차단되면서 수원 신갈 부근부터 내내 혼잡합니다. 이후 정체 달래내부터 반포 쪽으로 길게 이어지고 반대 부산 방향 서울 요금소 부근으로는 죽전 5차로 작업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 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잠시 후 11시에는 박명수의 라디오쇼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공화나 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슈퍼레디오 가비씨가 명수님은 대본을 안 보신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어요. 예, 홍어 무침도 즉석에서 무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자, 라디오쇼 제작진은 아무나 못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 치킨 소믈리에, 홍어 감별사 2급 이상 그런 자격증을 가진 분들 지원 부탁드리고요. 어제 폴킴 가비 따라오신 분들, 예, 홍어 받고, 홍어 무침 받고 먹튀하지 마시고, 예, 저희 계속 눌러 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목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수요일 아니에요? 예, 출발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제 대본을 안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적의 노래입니다. 그대랑.

0: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 생방송으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대본을 보고 틀리는 거 보니까 더 웃기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예, 예. 아, 갑자기 예, 바삐 움직이는 제작진들 모습 장수용님 보내주셨고 예. 자, 아, 저도 좀 헷갈렸네요. 예. 자, 자격, 홍어 자격증은 있는데 요일은 모르시는군요라고 정성민 님이 이렇게 또 우리 스태프들을 아, 혼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저렇게 한두 번 하면 이제 관두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예. 아,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좋다, 그죠? 예. 에어컨을 21도에 맞춰놨는데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더워 그랬어요. 처음에 차 타고 오면서. 21도인데 왜 이렇게 더워? 봤더니 밖에가 16도예요, 밖에가. 바깥 날씨가 16도인데 안에는 21도라 해서 당연히 덥지. 그래서 얼른 껐습니다. 예.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미선님도 보내주셨고, 예. 아, 이한영님. 아, 대본 보내.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김현지, 장소영, 이한영, 정성민, 성진모, 이미선, 이분에게는 저희가 홍어 무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먼저 챙겨야죠. 자, 수요일 1부는 명수 초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머리를 쥐어 짜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의 짜잘한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1대1 맞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물이 84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사연에 맞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도전 치킨 노래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건모형이 이야기는 듣고 있거든요. 지금 백가가 전화고는 있는데 아, 뭐 아무튼 저 꼭 저 모시고 싶다는 예, 그런 마음을 전해서 한 번 더 건모형 한번 나와주세요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네요. 건모형 노래 워낙 히트곡이 많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김건모 씨의 히트곡 5곡을 준비했고요. 번호를 하나 고르시면 한 소절을 들려드릴 거예요. 들려드리면 바로 그 다음 소절을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딱 불러주시면 아, 저희가 오늘은 이제 스페셜 데이이기 때문에 치킨을 1 플러스 1 두 마리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급형 김건모다 모창 좀 한다 찐팬이다 하는 분들 지금도 신청해 주시는데 모창을 하는 프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확하게 가사를 알고 계신 분들 음정 박자 맞고 정확하게 가사가 맞으면 치킨을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두 마리씩 드립니다. 예.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민 있는 분들 먼저 그리고 도전 치킨 노래방 김건모편 도전하신 분들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도전 치킨 노래방은 도전 치킨 노래방 고민은 고민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또 있어요. 아, 복잡하네 아주 그냥 청취율 조사를 뭐 1년에 4번씩 한대. 아유 귀찮아 죽겠네 아주. 행운의 골든벨 소리인데요. 이 방송 중에 이 벨 소리가 나면은 그때 또 퀴즈를 드릴 거예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 숙박권 드리고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가벼운 신발들 좋아하시잖아요. 기능성 신발 보내드릴 테니까 이것도 역시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맞춤 선물로 해결해드리는 명수 초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아니, 뭐.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3: 예, 대쪽 같은 예능 위기를 원칙과 프로토콜에 의해서 방송을 하는 박명수의 초이스! 자, 제가 여러분들 사연 소개하고요. 예, 거기에 많은 선물을 드리는 건 오로지 박명수의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100% 재미로.

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이 많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물,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돼지 꿈을 꿨는데 복권을 살까요 말까요? 김향배님. 다른 꿈보다 뭐 돼지 꿈을 꾸면은 우리가 다들 보통 생각하죠. 그 확률적으로 돼지 꿈을 많이 꾸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돈복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돼지 돈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는 거 추천합니다. 저도 근래에 복권을 저도 한 일주일에 한 5만 원씩 사거든요. 가끔씩 가끔씩. 근데 한번 네 개가 맞은 거야. 번호 네 개가. 그러니까 사람이 번호 네 개가 맞으니까 갑자기 심장이 멈춰.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야, 살다가 네 개가 맞은 건 처음이거든요. 그 한번 여러분 재미삼아 느껴보세요. 진짜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게 꼭 1등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즐거운 재미잖아요. 또 그게 또 좋은 일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이. 그게 또 무주택자 발음이 안 되냐. 그게 뭐 이렇게 주택도 이렇게 없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는데. 근데 이것도 예전처럼 막 400억씩 주고 이렇게 해야 돼, 우리도.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이나 외국은 막 몇천억을 주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도 시장이 커졌는데 예전처럼 막 400억씩 주고 그래야 더 재밌지 않을까. 예, 그건 서민들의 작은 기쁨인데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권협회에서는 꼭 이야기를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만있어 봐. 돼지 꿈을 꿨는데 뭘 줘야 되지? 그럼 돼지 들어간 거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돼지 저 한돈 세트 있지 않아요? 한돈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이승민님, 이번 주에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밤 늦게까지 야근하기. 아, 6시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기. 뭐가 좋을까요? 저는 6시 정시 퇴근하고 주말에 출근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엊그저께도 잠깐 뉴스에서 봤는데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몸에 안 좋대요. 몸에 안 좋대요. 예. 그게 저기 제가 저 그 헤드라인에 떠 있는 거 봤어요. 이렇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시에 퇴근하고 차라리 주말에 출근하는 게 낫지 밤 늦게까지 몸 가요. 그러니까 꼭 정시 아시겠죠? 주말 퇴근 정시. 자, 6시 정시. 정시와 관련된 거는 아 여긴 있을까요? 시와 관련된 아 휘낭시. 휘낭시의 세트. 휘낭시의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가 들어가니까 휘낭시에 여기 66분에 있어요. 휘낭시의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체리 샴푸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예,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스카프를 살까요? 트렌치코트를 살까요? 스카프를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렌치코트는 예, 몇 번 안 입게 돼요. 그리고 똑같은 거 계속 입고 오잖아요. 티나. 트렌치코트가 한 8벌 있으면 괜찮아. 근데 하나 있잖아. 하나. 보통 하나나 두 개. 하나밖에 없을걸? 트렌치코트를 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 없을걸? 트렌치코트 입고 오늘 또 트렌치코트 입고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멋부릴 때 한번 입는 거지. 트렌치코트는 비싸니까 차라리 스카프로 살짝 좀 이렇게 저 멋을 내는 게 어떨까. 그리고 트렌치코트는 좀 이따 사. 겨울에 세일할 때. 예, 지금 사지 마. 그리고 가을이 짧아. 가을이 짧아요. 이러다가 비 두 번 오면은 패딩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스카프가 나은 것 같아요. 스카프. 자, 스카프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스카프. 예. 스카이와 좀 비슷하죠. 스카이. 이거는 애드립이 안 떠올라. 큰일 났어 지금. 스카프. 예. 어떤 그 목 주위에 멋지게 뭔가를 만드는 예. 그런 멋부릴 때 쓰는 게 스카프죠. 예. 그래서 스카프로 목을 좀 이렇게 감싼다면은 이 손목 같은 데도 좀 이렇게 감싸면 어떨까? 팔토시 세트. 아,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스카프하고 팔토시를 세트로 하면 어울릴 것 같아요. 팔토시 세트를 선물로 있어. 진짜 59번에 팔토시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어제까지 100% 제 내피시래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아, 양판수님. 이번 주 주말에 놀러 갔는데요. 예. 김천 김밥 축제를 갈까요? 대구 떡볶이 축제를 갈까요? 아, 이야, 이거 고민이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서 떠나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뭐 서울에서 떠나면 김천이나 대구나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시간이? 저라면 저는 떡볶이 갈 것 같은데 떡볶이? 왜냐면 김밥 축제는 김밥이 주지만 떡볶이 축제 때는 김밥이 딸려올 수 있어요. 보통 김밥을 찍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면 김밥

근데 이제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공부 성적이 좀 좋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그죠?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데 문제집 산다고 그러면, 야, 너는 문제집을 사서 대체 누가 푸냐? 누가 풀어? 그러거든. 왜 저한테 그랬거든요. 예. 저는 문제집 산다고 하고 오락실, 중고로 샀어요. 저는 문제집을 산다고 하고 중고를 사서 남는 돈을 오락실에서 오락했거든요. 예. 너는 문제집을 누가 푸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거든요. 예. 모르지 뭐, 나도 그렇게 얘기했던데. 아,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면 문제집이 되는데 못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문제집이 안 되거든. 근데 공부를 못해도 선생님 생신인데 돈 걷어서 뭐 선생님 사드려야 돼 한다면 그걸 엄마가 뭐라고 할 거야. 공부 못한 건 자기 아들이 엄마 닮아서 못한 걸. 그러니까 선생님 생신이라고 한 게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생신이라는 게. 그죠? 예, 선생님 생신이니까 저희가 케이크 교환권. 웃기려고 그랬는데 케이크 교환권이 있어요. 저희가 또. 케이크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신원식님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셨는데 다음 달부터 본인 차로 카풀을 하자는데 주유비로 얼마를 드리는 게 측정할지. 아, 근데 이건 거리에 따라 다 다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유비로 10만 원을 드릴까요? 20만 원을 드릴까요? 근데 이거는 저기 동네의 거리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가까운데 뭐 20만 원씩 드려. 가까우면 뭐 한 10만 원 드리면 되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잘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뭐 저기 청량리다 그러면 20만 원 드려야지 뭐니까. 근데 뭐 올림픽 때도 타고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가까운 길이라면 20만 원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주말 빼고 하면 그죠. 10만 원이면 되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건 저희가 선물로 주유권이 있어요. 예, 주유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안경욱님 빨리빨리 드릴게. 이사 가는 집 부엌에 인덕션 할까? 아, 인덕션 할까요? 가스레인지 할까요? 아, 야, 이거는 화력은 가스레인지가 좋은데 나는 둘 다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왜냐면 이사 가는 집에 부엌에 인덕션만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불이 필요할 때가 또 있어요. 노가리 굴 때 이럴 때 불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건 또 브루스타이구나. 브루스타 그걸로 하면 되는구나. 어, 그러면은 인덕션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브루스타 하나 놓고. 어, 특정 상표 아니죠. 브루스타. 예예. 예. 인덕션 놓고 브루스타 하나 놓으면 되니까 가스레인지 설치하고 그런 것보다 인덕션이 더 좀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인덕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덕션. 자, 그 인덕션이니까 인덕원 사거리 가면은 거기 고깃집 잘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갈비집 인덕원 사거리 가면 고깃집 잘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예, 거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고깃집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거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깃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 지금 내가 이거. 예,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게요. 아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몰려 이렇게 또. 어, 김화영님, 제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유난히 화가 많은 것 같아요. 개명할까요 말까요? 아, 왜 그걸 개명으로? 아, 화자 들어가 뭐 다 나 뭐 이렇게 화냅니까? 야, 안 그래요. 무슨 말씀? 그 사람이 성격인 거지. 화자 들어간다고 화내면 그거는 안 되죠. 참 화와 관련된 선물이 뭐가 있는지 이거 좀 애드리브 재밌게 좀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화가 난다 이거. 화가 나잖아 지금. 화가 왜 나지? 화가 나는 것은 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니면 잠을 못 잤거나 그죠? 잠을 못 잤을 때가 저는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잠을 못 잤을 때가. 그래서 잠과 관련된 선물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잠을 자려면은 좀 두뇌가 좀 깨끗해야 돼. 그죠? 그렇지 않나요? 잠을 자려면 잡생각도 없고 좀 그 뇌가 좀 프레쉬 해야 되니까 두뇌 영양제 52번에 있어요. 두뇌 영양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힘드네.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 노래 하나? 어. 어딨어 노래? 어, 여기 있네. 화사의 노래입니다. 쇼 큐트.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벨이 울렸어요. 지난 9월 10일에 제가 이효리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연예 뉴스 탑10에 올랐습니다. 예.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명수 작심 발언, 23년 전 이효리 씨는 아름답기보다는 이것. 작심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발언이었죠. 바로 문제 나갑니다. 제가 이효리 씨는 아름답기보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1번 카네이션, 2번 센세이션, 3번 울랄라 세션, 4번 진우션. 자,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000번째로 보내주신 한 분에게 레지던스 숙박권 선물로 드리고요. 그 외에 추첨을 통해서 6분에게 기능성 신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아가씨. 입으로 돌아옵니다. 탈랄라.

0: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0: 하이드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가을 남자 박명수, 저와 함께 이 가을에 흠뻑 취해보시겠습니까?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어텀 스멜.
4: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3: 한 소절만 이어 부르면 행운의 치킨이 쏟아집니다. 도전 치킨 노래방! 자, 음정은 조금 플랫 때도 봐드리지만 가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봅니다. 정확히 불러주셔야 되고요. 지난번에 엄정화 씨 편에서 치킨 3마리 나갔는데 오늘 4마리 이상 기대해봅니다. 그만큼 이분 노래는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죠.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스티비 원더 김건모 씨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각 번호에 김건모 씨의 히트곡이 적혀있는데요. 전화 연결이 되면 번호 하나를 고르시고 한 소절을 듣고 바로 딱 끊깁니다. 그럼 그 뒤를 이어서 불러주시면 성공. 치킨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성공만 하면 그러면은 스타 되죠. 예, 직장에서 두 마리 튀겨서 이제 가면 스타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준다며 딱 끝나면 여러분들은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한 글자 틀리면 땡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연락 많이 와요 지금? 많이 안 오는 것 같은데? 내 친구라도 하게 없으면. 아, 와? 다행이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릴게요. 건모형 노래 들어야지. 건모형 건. 김건모 노래입니다. 스피드.

0: 아, 저도 김건모 형 노래는 뭐 워낙 좋아하고 가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도 저도 부르고 하거든요. 예, 안 올라가서 그러지. 예. 아, 정말 명곡들이 많고, 예, 정말 가요계에서 건모 형은 진짜 위치가 나중에는 건모 형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승철이 형 다음으로 건모 형이 추석이나 이렇게 저기 설날에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정도로 정말 노래 잘하고, 예, 끼가 너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죠. 예. 자, 꼭 저희 라디오쇼에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라디오쇼 안 나오고 다른 데 나가시면 저도 그만큼 또 보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김건모 형 노래 이제 시작해 볼게요. 치킨 두 마리를 드립니다. 9914님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하시겠습니까?
1: 네, 그 김포의 최란 남편이라고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0: 최란 남편이요?
1: 네네. 예. 최란 남편.
0: 알겠습니다. 예. 본인을 안 밝히고 부인을 밝혀주세요.
1: 아, 저희 그, 제 와이프가 너무나 사랑하는 오랫동안 그 팬입니다.
0: 누가요?
1: 제 와이프가요.
0: 그니까 누구를 사랑하는데요?
1: 박명수님이요.
0: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난 건모 형 사랑하는 줄 알았죠.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자, 이제 김건모 형 노래를 하셔야 되는데.
1: 네.
0: 건모 형 노래 다 꿰차고 있습니까?
1: 거의 한 90% 이상은 꿰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1: 네.
0: 자, 제가 불러볼 테니 그 다음을 한번 불러보세요.
1: 네.
0: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다음이요?
1: 난 너를 상상하고 있었지만.
0: 오, 좋은데?
1: 짧은 머리에.
0: 오, 좋아.
1: 찢어진 청바지가 너의 첫인상이었어.
0: 노래를 잘하시네. 가수 아니죠?
1: 아닙니다. 아유, 그럼요.
0: 이거 저
1: 아닙니다.
0: 혼자 계세요? 누가 옆에 계세요? 솔직히.
1: 아, 저 혼자 있습니다.
0: 예,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큰일 나요. 자, 근데 이제 진짜로 갑니다.
1: 네.
0: 김건모 형 노래 1번부터 5번까지 있고요. 자, 성공, 금방 하신 것처럼 성공 시 치킨 두 마리가 갑니다. 아시겠죠?
1: 네.
0: 자, 1번부터 5번 중 하나 골라주세요.
1: 네, 2번 하겠습니다.
0: 자, 2번 사랑이 떠나가네 주세요.
2: 도대체 몇 번째야.
0: 자, 다음.

0: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죠?
1: 아,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아.
0: 어디서 틀린 것 같아요?
1: 자신을 사랑하면?
0: 예.
1: 아, 그 다음부터요. 아.
0: 아, 슬픔을 뭐라고 그랬죠?
1: 슬픔을 잊었었는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0: 들어보세요. 도대체 몇 번째 사랑이 떠나간 게 여기까지 잘했고요. 다시는 사랑하면 예. 슬픔을
1: 잊어갔지만 아, 맞습니다.
0: 아, 안타깝네요.
1: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
0: 너무 안타깝다 진짜.
1: 아, 이거 어쩌죠? 아.
0: 어쩌긴요. 뭐 집에 가셔서 쉬셔야죠. 뭐 어떡해요. 예.
1: 아, 일을 열심히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0: 아닙니다. 예. 너무 잘하셨고요. 대신에 저희가 기본 선물 드리니까 만족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잘하셔서 재밌었어요.
1: 예, 감사합니다.
0: 아, 한번 해 보세요. 슬픔을

0: 한다고.
1: 그거 저는 뭐예요? 다 끝났는데 지금. 아. 아무튼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감사드릴게요.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추억이 되시고. 네. 또 하시면 돼요. 다음에 또 하니까. 예. 자,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모형 덕후입니다. 집에 앨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5670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앞에 분이 지금 떨어졌어요.
2: 예, 잘 듣고 있습니다.
1: 그 노래 아셨어요?
2: 예, 알았어요, 저는.
1: 아, 진짜? 예. 도대체 몇 번째야? 그 다음 해보세요.
0: 사랑이 떠나간 게.
1: 오, 좋은데?
0: 다시 널 사랑하려면 슬픔을 잊어갔지만.
1: 그렇게, 어, 좋아, 좋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2: 예.
1: 자기소개 하실 거예요?
2: 예, 할게요.
1: 군도기 뜸들여, 빨리 하지, 그러면. 빨리 하세요.
2: 예, 예, 안산에 사는 따거입니다.
1: 따거요, 따거?
2: 예. 예.
1: 어, 형님이에요?
2: 예. 제가 주로 쓰는 닉네임입니다.
1: 아, 따거? 예, 예, 예, 예. 아까 좀, 연식이 좀 되신 것 같은데, 따거 요즘 전혀 안 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 아무튼 뭐 따거, 뭐, 예. 마음대로 하시기 바라고. 자, 갑니다.
2: 예. 예.
1: 자, 1, 3, 4, 5 중에서 하셔야 돼요. 1, 3, 4, 5. 자.
2: 1번 하겠습니다.
1: 1번!
2: 예.
1: 1번 갑니다. 미안해요. 그대는 미치겠다. 이 노래 너무 좋았어. 나만의 등불이여. 다음이요.
0: 어둡고 험한 세상.
1: 좋아 좋아 좋아.
0: 밝게 비춰 주네요.
1: 아, 좋았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요.
2: 감사합니다.
1: 아, 잘 좋았는데 순간 움찔했어요? 아니면 이 노래 아셨어요? 어떠셨어요?
2: 아, 무조건 알았죠. 아,
1: 무조건.
2: 예.
1: 야, 좋다. 잘하셨습니다. 치킨 두 마리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아, 노래 좀 하시네.
2: 예, 좀 평소에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해요.
1: 어, 누구한테요?
2: 주변 사람들한테.
1: 아, 그래요? 아, 폼 좀 예. 잡아도 되겠어. 노래 좀 하시네. 그래요. 아,
2: 감사합니다.
1: 예, 예.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예. 축하드릴게요.
2: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은 3020님인데, 김건모 오빠와 한 아파트에 잠깐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아, 김건모 씨랑 같은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3: 네.
1: 어떻게, 아파트 가면 오르셨어요?
3: 아, 아니요.
1: 아, 그대로요?
3: 예.
1: 그래요. 건모 형을 본 적 있으세요?
3: 어, 저는 중학교 때 네. 엘리베이터 같이 탔었는데, 키 작고 까마신 분인데, 네.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1: 예.
3: 구석에 서서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웃으시면서 쳐다보시길래, 어, 저 아저씨 뭐야? 이랬거든요.
1: 예.
3: 어, 근데 그 아저씨가 김건모였던 거예요.
1: 그거 빨리 인사했어야지.
3: 아, 근데 그 사람인지 모르고 나중에 이제 사인은 받았는데.
1: 아, 진짜?
3: 부모님은 자주 뵀는데, 예. 이제 그분을 너무 뜨셔서.
1: 예, 예.
3: 예, 다시 못 봤어요.
1: 머리, 얼굴 꺼먹고 선글라스 끼고 키 작다고 다 건모형은 아니에요.
3: 아, 네.
1: 알았죠?
3: 네.
1: 예, 예. 건모형 사람 진짜 좋아요. 예.
3: 네.
1: 항상 밝고. 자, 좋습니다. 앞에 예. 우리 저 여러분들 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3: 네.
1: 예. 그 건모형 노래 다 알고 계실까요?
3: 어, 듣는 건 되게 좋아하는데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걱정이네. 아, 이제 3, 4, 5번 남았어요. 3, 4, 5번.
3: 네.
1: 이제 건모형 히트곡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아주 뽑아봤는데 3, 4, 5번 고르시고 이제 다음 소절 부르시면 돼요.
3: 네.
1: 자, 3, 4, 5 중에 어떤 거 고르실래요?
3: 어, 5번이요.
1: 자, 5번은요. 어려워서 만약에 성공하면 치킨을 저희가 4마리를 드리겠습니다.
3: 어, 뭔데요?
1: 치킨 네 마리 드릴게요, 진짜.
3: 아, 치킨 네 마리.
1: 자, 문제 나옵니다! 다음이요!
3: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렸던 것 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 왔어?
1: 와, 대박, 대박!
3: 어, 다행이에요.
1: 근데 약간 틀린 데가 있었어요, 약간. 다시 한번 노래 한번 다시 줘보세요. 다시 한번 줘보세요. 노래 주세요.
3: 어. 네.
1: 다시요.
3: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린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올렸던 것뿐인데.

0: 그런
1: 잠깐만, 잠깐만,
0: 만남이
1: 잠깐만 뭐 보고 읽으시는 거 아니죠?
0: 아니요, 저 이것만 연습했거든요 사실.
1: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진짜. 진짜.
0: 저 이것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1: 한 글자도 안 틀렸어요 진짜로.
0: 너무 떨려.
1: 치킨 네 마리 드릴게요. 와.
0: 감사합니다.
1: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건 왜 그러냐면 네. 가사도 틀리지만 리듬을 잘 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0: 너무 연습 많이 했어요. 예.
1: 어디서 연습했어요?
0: 저 계속 일하는데 지금. 네. 몰래 지금 탕비실 돌아서 노래하고 있거든요.
1: 일하시는데 탕비실에 가신 거면 탕 많이 비우셨어요?
0: 아니요.
1: 네네. 뭐 비운이라고 거기 들어가셨어.
0: 예. 너무 떨려요.
1: 어떤 일 하시는데요? 그것만 여쭤볼게요. 어떤 일 하시는데?
0: 저 치아 만들어요.
1: 근데 지금 괜찮아요? 만들다가 오시면 어떻게? 괜찮아요?
0: 지금 제가 사장이랑 괜찮아요. 지금 이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1: 부럽다. 사장이에요?
0: 저 김건모 씨보다 지팡 너무 좋아해요.
1: 알았어요. 나중에 제 노래 할 때 한번 하세요.
0: 네.
1: 아주 너무너무 잘했어요. 치킨 네 마리 보내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예. 자, 이제 다음 분, 우리 저 구하나하나 군님,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예,
1: 의정부 김건모 씨?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김건모 씨 팬입니까?
2: 네. 제가 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네, 김건모 씨 노래를 자주 들어가지고요.
1: 예. 좋습니다. 앞에 분이 저 치킨 네 마리 받아갔거든요.
2: 네.
1: 이제 노래가 두 곡이 남았어요. 3번하고 네. 4번 중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노래 골라주실래요?
2: 3번 하겠습니다.
1: 몇 번이요?
2: 3번이요.
1: 잠 못 드는 밤 빛내 내리고 주세요. 노래는 듣고 싶지 않아. 다음이요.
2: 내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네가 다시 나를 찾아와. 나는 긴 밤을 잠 못 들 것 같아 이렇게.
1: 좋았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거 아는 노래였죠?
2: 네네. 예전부터 자주 듣던 노래입니다.
1: 그래요. 성공. 예. 치킨 두 마리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한 명. 감사합니다. 한 명 더 하면 안 될까? 나 더 하고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선물 받으신 분들, 안타깝게 선물 놓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배보이 I gotta be a bad boy
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2: 배보이 I gotta be a
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6: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5: 주방 싱크대도.
6: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5: 어디로?
6: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7: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성인.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 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 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자 당근 주스,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차원이 다른 고소함 이장님 과자점에서 우리콩 참두부 과자, 건강 큐레이터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0360님이 아니 치킨 4마리 주는 레디오가 어딨어요? 아, 저 열받으면 40마리 쏠 수 있어요. 예예, 저 그런 사람입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고, 골든벨 퀴즈는 센세이션, 그리고 레지던스 숙박권 받으실 분 이보라님, 아, 아차상은 레디오쇼 선곡표 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블랙박스 받으실 분 만번째 조예솔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다 드려야 되는데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예, 선물 못 드린 여러분께 미안해요. 김건모입니다.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에 선선한 바람, 공기도 좋고요. 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간선도로 작업 구간들인데요. 공항 쪽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부근 5차로 작업으로 차단되면서 뒤로는 청담대교부터 이 작업 지점 지나 동작대교까지도 지체 서행합니다. 잠실 쪽 여의 상하류 부근 잠시 주춤하다가 동작에서 사고가 있었던 성수대교까지 정체되고요. 이후 잠실철교 1차로와 구리 암사대교 부근 5차로 차선을 긋고 있어서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고속도로 중에선 수도권 제일순환선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부터 송내 쪽으로 내내 차가 많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도 고장난 차가 있었던 장수 부근부터 송내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중고로도 충분합니다. 기업 구매도 니퍼연구소.
1: 안녕하세요. 이승석 우드워커스 대표 이승석입니다. 저는 오크 월럿 같은 고급 원목으로 직접 침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20년간 오로지 같은 생각, 우리 집 가구는 청정해야 합니다. 세월이 가도 변치 않는 가구, 이승석 우드워커스.
2: 매일 저녁 6시 비로소 문이 열리는 이곳. 오직 당신만을 위한 위로와 음악을 채워가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정오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을 보내드립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내가 애정하는 극락 조합 이라는 글에 공감 표시가 많았어요. 내용은 딱 세 줄이었습니다. 내일 일정 없음 더하기, 알람 없이 누움 더하기, 갑자기 비 내리기 시작. 이거 좋아요 누를만 한데요. 지난 몇 주간 휴일의 축복에 힘입어서 한 주 한 주가 수월했었는데 이번 주는 아니네요. 우리 나만의 극락조합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겨내볼까요? 조퇴 플러스 반신욕 플러스 떡볶이 시켰음, 산책 플러스 날씨 좋은 플러스 폴킴 목소리, 폴킴의 가요광장 시작할게요.

0: 10월 14일 수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에일리의 헤븐이었고요. 저는 오울남기 시작하는 가을 타는 폴킴입니다. 아, 저 오늘 가을 타나봐요 여러분. 나 오늘 센스에 생각이 많아지고 나 잘 살고 있는 건가? 아, 나의 즐거웠던 시절은 언제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또 오늘 오프닝 읽어보니까 아,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동안 휴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평일 휴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 즐거우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또 지금부터는 평일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올해 끝날 때까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슬픔, 고독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것들 좀 떠올려보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조합은 뭐가 있어요? 저는 일단 오늘 제가 가을 탄다 그랬더니 우리 피디님께서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너무 예쁜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꽃다발 가장 먼저 넣을 것 같고요. 플러스 오늘 저는 이소라 앨범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소라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이소라의 이제 그만 들으면서 오늘 출근했거든요. 아, 이제 그만 요 감성으로 하루 시작했고 거기다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아, 오늘 또 우리 팬분들께서 오늘 또 뒤에 해나 누나도 오고 오늘 국주 누나도 오고 그래서 또 과자 디저트를 주셨어요. 우리 플러스 디저트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극락 조합 보내주세요. 323번님께서 가을 하늘 플러스 선선한 바람 플러스 폴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라디오 이 모든 걸 평온하게 즐길 수 있는 나 완벽한 하루입니다. 오, 이런 거 정말 좋다. 양현진님은 오후 반차 동생이랑 점심 광릉 수목원 플러스 폴디 가요광장이요. 날씨가 참 좋아요. 잘 놀다 올게요. 좋다. 역시 행복에는 반차가 필요한 거죠. 3637번님께서 출근길 신호 안 걸리고 버스에 앉아간 플러스 근무 시 집중력 최고 칼퇴근 후 신호 막힘없이 집 도착. 이 정도면 그날 그냥 일주일치 소원 다 쓰시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6894번님께서 휴무 플러스 늦잠 플러스 이불. 저 아직 이불 속이에요. 안 나갈 거예요. 네, 이불 속이 정말 행복하죠. 내 침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윤성근님은 아내 친정 가고 혼자 있는 텅 빈 집 플러스 플러스 치즈 피자 플러스 땡플릭스. 성근님 지금 가요광장 듣고 있는 아내분께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다고 연락이 방금 막 들어왔어요. 얼른 일어나셔가지고 집안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0730번님께서 좋은 친구 좋은 음악 좋은 술 지난 주말 느끼고 왔었죠. 이 뭐 한잔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겠지만 이 술이라는 건 또 누구랑 함께 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현정님께서 저의 극락조합 우선 가구 아울렛에 가세요. 거기서 아점을 먹고요. 우리 집에 놓을 우리 딸 책상을 보고 아이스크림 하나 때리고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앉아서 30분 꿀잠. 이게 극락이죠. 요거 괜찮다. 요런 거 괜찮다. 일단 아울렛 자체가 극락의 조합에 잘 들어갑니다. 네, 아울렛에 가서 이제 득템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플러스 추가되고요. 네, 그런 거겠죠. 네, 뭔가 마음에 드는 거 찾으셨겠죠. 네, 자, 다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나만의 극락조합 노래 하나 넣어서 완성시켜도 좋을 것 같아요. 주말 플러스 데이트 플러스 고막소년단의 단거 이런 식으로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광고 다녀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류가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류가주를 검색하세요.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택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 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택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0: 혹시 어디서 내리세요?
5: 저요? 전 안 내려요. 이 버스는 쿨 FM 순환버스거든요.
6: 안 계시면 오라이.
0: 서울버스 273번, 341번, 361번, 740번.
5: 광역버스 1550번, 9501번. 쿨 FM DJ들과 함께 달리고 있는 버스를 만나시면 인증샷 보내주세요.
0: 샵 8910,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고요.
5: 아침부터 밤까지 재밌는 라디오
0: KBS 쿨 FM과 함께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찐님께서 창문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너무 힐링이었어요. 아, 이런 것도 너무 좋죠. 그 이 도심에서 사는 분들에게는 바람도 막 바람은 항상 뭐 평소에도 불잖아요. 근데 그 정말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런 날은 진짜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홍명숙님께서 저의 가을 조합 트렌치코트, 선글라스, 스카프. 아 맞다, 나 이번 주에 트렌치코트 입으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언제 입지? 아 다음 주에 입어야겠다. 네, 우리 명숙 씨 고마워요. 나 트렌치코트 지금 안 입으면 이제 못 입어 오르나. 8315번님께서 서해바다 플러스 낚싯대 플러스 내가 잡은 대왕 갑오징어 가로 열고 잡아본 적 없음. 생각만 해도 극락이네요. 대왕 갑오징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뭔가 대왕 갑오징어는 이름에서 대왕이 들어가서 뭔가 심해에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7031번님께서 연차, 제주, 요가 진짜 극락이었어요. 폴디 최고, 날씨 요정이었어요. 진짜 너무 즐거웠답니다. 아 며칠 어젠가 이렇게 제주도 가신다는 그분이 보내신 걸까요? 아닌가? 오. 3322번님께서 날씨, 캠핑, 불멍 최고의 조합이죠. 가을 하늘 아래 고즈넉한 캠핑 너무 좋아요. 아 캠핑 가서 불멍하고 싶다. 혹시 폴킴이랑 친한 분들,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폴킴이랑 친한데 캠핑 가시는 분들 안 계신가요? 갈 때 저 좀 데려가줘요. 나 저 좀 이렇게 몰래 따라가가지고 저 불멍 좀 하고 올게요. 9345번님께서 솔직히 이거 최고 아닌가요? 칼퇴, 야장, 치맥. 이건 사랑이죠. 사랑이죠. 4579번님은 수요일 빨간 장미 데이트. 오늘은 데이트하고 싶은 날인데 여친이 없어서 엄마한테 오랜만에 꽃 선물해야겠어요. 이런 것도 낭만적이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꽃 선물하는 것도 참 좋겠죠. 강상욱님은 오늘 매도 수익 실현. 오후 사우나, 저녁 와인 다이닝 약속. 여러분, 그 제가 오늘 가을 탄다 그랬죠? 그 매도, 매수 이런 얘기 오늘 하지 마요. 네. 지금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기분 안 좋아지니까. 사우나 좋습니다. 와인 다이닝 약속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잠시 후에는 활짝데이, 창고 대개방! 오늘은 여러 선물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꾸며봤어요. 드립백, 달콤한 디저트, 베이글, 그리고 레몬즙까지 묶어서 다 드립니다. 이 정도면 마트 가서 장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받고 싶은 분들, 지금 라디오를 함께 듣고 있는 사람들과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가족, 연인, 친구, 회사 사람들 등등 지금 라디오 함께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또 어디서 뭐 하시는 중인지 보내주시면 여럿이서 함께 드시라고 맛있는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활짝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른 라디오에서는 절대 경험하지 못하는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의 선물들로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 만든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세요. 활짝대이 창고 대개방. 혼자만 즐길 수 없죠. 여럿이서 함께 즐기면 훨씬 더 즐거운 폴킴의 가을광장. 선물 한두 개 고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드립백, 달콤한 디저트, 베이글, 그리고 레몬즙까지 다 가져가실 분들 만나볼게요. 7130번님께서 수업 들으러 대학교 가는 길 아빠랑 항상 폴킴 라디오 들으면서 가요 하시면서 아 지금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차 안에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아버님 옷 색깔도 파란색인 게 기분 좋은 오늘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두 분 안전하게 운전하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0195번님께서 아 근데 오늘 이거 사진 너무 좋다. 왜냐면 그 항상 어떤 물건만 보다가 우리

사부님께서 부장님 아들하고 듣고 있어요. 네? 네? 자동차 공업사인데요. 부장님이 일 가르친다고 데려와서 저한테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붙어있네요. 아, 저는 두 분이 약간 부자지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부장님의 아드님이시구나. 어, 그래서인지 이 마스크 약간 되게 멋있다. 최첨단 약간 새로 나온 신상 마스크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겠죠. 네, 꼭 열심히 배워가지고 네 같이 멋지게 일, 그래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배워봐요.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1195번님께서 금산에서 청취 중입니다. 인삼 수확식이라 다 같이 일하면서 청취 중이에요. 청취율 1위 가자 폴킴 하셨습니다. 지금 저 산처럼 쌓여있는 게 인삼이라는 말씀이세요? 인삼이 저렇게 많은 걸 처음 봐요. 그리고 지금 아마 우리 사진 찍어주신 분 이쪽에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스피커 놓고 계시다면은 저쪽 멀리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 잘 안 들을 것 같아요. 이모! 잘 들리시죠? 선물 챙겨드릴게요. 노래 드릴게요. 아이유의 Strawberry Moon.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김지연님께서 포천에서 장애인 택시 운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손님이 타자마자 폴킴의 가요광장 틀어달라고 하시네요. 이번에 청취율 조사 뭔가 느낌이 좋은데요. 청취율 1위 가봅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꾸 나에게 이런 기대감 심어주지 마. 내가 1위 하고 싶다고 비록 하긴 했지만 너무 큰 기대는 참사를 불러올 따름이에요. 그래도 제가 1위를 하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저를 또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을 막 알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요. 거기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청취자분들 사랑하고 감사하고 조금 더 분발하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 거예요. 추남 김포울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저 가을 타나봐요. 어머 이런 추남 김포울님 저랑 똑같은 마음이신가 보다. 추남이 한자로 가을추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김포울 잘생긴 김포울인 것 같더라고요. 노래 듣게요. 네, 가을 우리 함께 즐겨요. 이소라의 이제 그만.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밥 먹고 커피 한잔 했는데 아직도 식곤증이. 혹시 잠이 싹 달아나는 퀴즈 같은 거 없나요?
1: 있습니다. 정답 보낼 준비하시고 모르면 찍으세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0: 매일 이 시간 퀴즈 정답 찍고 선물 받아가세요. 폴킴의 연기력과 여러분의 추리력을 동시에 테스트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명대사로 단서를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이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아주 굿이에요. 굿! 굿굿굿! 두 번째는요. 모르셔도 됩니다. 마지막 저 이거는 모를 수 없습니다. 마지막 힌트입니다.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는요?
1: 네. 호박고구마
0: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네. 이순재, 남훈이, 박혜미, 최민용 등등 많은 배우님들이 나왔던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거침없이 하이킥, 2번 지붕 뚫고 하이킥, 3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짧은 다리 역습은 자, 정답 여기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5분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케이크예요. 고구마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네, 1번 거침없이 하이킥, 2번 지붕 뚫고 하이킥, 3번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노래 듣고 정답 발표할게요. 부석순의 거침없이.
2: Ladies and gentlemen,

0: 구석순에 거침없이 듣고 왔습니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퀴즈. 명대사 단서를 듣고 작품 제목 맞히기였습니다.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 명배우분들 실제로 섭외한 거 아니냐, 어쩜 그렇게 드라마에 작품에 나오는 목소리랑 똑같을 수가 있느냐, 너무 똑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영분께서요. 한 분도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994번님께서 2번 지붕 뚫고 하이킥입니다. 땡. 라떼. 라떼님께서 4번 폴킴이 입을 차고 하이킥. 오늘 밤에 아무래도 네, 입을 걷어 찰 것 같긴 해요. 네. 정답은 1번 거침없이 하이킥이었습니다. 정답자 5분 추첨할게요. 3560번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주말에 몰아보기 하는데 언제 봐도 웃겨요. 폴킴 교장 선생님 성대모사 굿굿굿 굿이에요.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굿. 네. 정보희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동료들이랑 함께 듣는데 동시에 외쳤어요. 우후. 아, 이거 이 프로 모르는 사람 없죠. 황세라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호박 고구마. 이거 유명해서 모를 수가 없네요.
1: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0: 우리 나문희쌤 얼마나 화나셨는지 상상도 안 돼요. 3124번님께서 추남 폴킴이 연구하는 나문희 선생님이 나오는 1번 거침없이 하이킥. 죄송한데 추남 이거 추 한자로 다시 바꿔 정정해서 보내주시겠어요? 그냥 추남이라고 보내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 네, 가을추로 바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8170번님께서 1번 거침없이 하이킥, 폴디도 시트콤 출연하시면 애청할게요. 요즘에 시트콤 나오는 할 없죠. 아, 시트콤 진짜 정말 열심히 봤었거든요. 또 새롭게 재밌는 시트콤 나오면 좋겠다. 혹시 제작을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시면 저 좀 출연 좀 시켜주세요. 네, 다섯 분께 고구마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유광혁님께서 학교 끝나고 TV 앞에 앉아 보던 그 시절, 이순재 할아버지의 버럭 연기부터 정일우의 윤호까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참 그때는 뭐랄까 그냥 단순 그냥 웃음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습을 좀 이렇게 잘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게 참 와닿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황소진님께서 엥? 연기 난 그닥이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는 모부터 구수하게 음을 타줘야 해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황수진님이 그 모르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의 이 명대사 이 성대모사를 판단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완전 빙의한 거거든요. 네, 저만 빙의한 거니까 네, 네, 누구를 따라했는지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황세라님께서 아, 폴님은 그거 잘할 것 같아요. 박혜미님이 하던 맛있다.
2: 맛있다.
0: 맛있다. 마트 장 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최진서님께서 지붕 뚫고 하이킥도 진짜 좋아했었어요. 진지가 이 빵꾸똥꾸야 했던 그거요. 맞죠? 빵꾸똥꾸. 4478번님께서 폴킴님은 어떤 시트콤 제일 좋아했어요? 저는 순풍산부인과랑 논스톱4 좋아했었어요. 남자 셋 여자 셋도요. 4478번님 이거 유도 질문 아닌가요? 유도 질문 같은데나 나도 사실은 순풍산부인과 얘기하려고 했어요. 논스톱4 얘기하려고 했어. 남자셋 여자셋 보긴 봤어요. 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넘어갈 거예요. 자, 이어서 노래 들어볼게요. 1905번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지붕 뚫고 하이킥의 OST였죠. 김조한의 You Are My Girl.

김주원의 You Are My Girl 듣고 왔습니다. 노래 이 노래는 시작부터 노래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시작과 동시에 약간 나도 같이 멈춰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약간 갈색으로 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래 꼭 그 카페 이름 떠야 되는 거 아시죠? 0223번님께서 쿨 FM 광고 붙은 버스 드디어 발견했어요. 아니 근데 제 사진이 없는 곳을 찍어서 보내주면 어떡해요. 지금 89.1이 중요해요? 쿨 FM이 중요해? 폴킴이 제일 중요해. 농담이고 우리 0223번님께 피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정찬 이 버스 안에서 촬영하신 것 같습니다. 김주현님께서 가을 타는 거 맞나요? 신랑이랑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폴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신난 폴디 목소리 들으니까 저도 괜히 신나요. 가을광장 화이팅! 저 분명히 오늘 진짜 오늘 좀 센치하고 나 진짜 완전 투남 나 진짜 가을 남자 이러면서 왔는데 이 가을광장에서 재밌는 그 이렇게 신나는 노래 틀어줘버리면 나도 같이 신이 나버리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자, 나 너무 가을 타서 조금 힘들고 좀 즐겁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기 가을광장 여기로 와주시면 됩니다. 89.1MHz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8199번님께서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살고 있는데 전라도 나주 영산강축제 저번주에 가봤는데 너무 꽃들이 예뻐서 우리 딸이 꽃 속에 파묻혔네요. 전라도로 와보세요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 분홍색 핑크색 분홍색 막 이런 꽃들이 엄청 많고요. 또 앞에 핑크색의 피아노까지 놓여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저기에 저 피아노를 가져다 둘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렇게 피아노 연주하고 있는 분이 따님이시겠죠? 아 너무 예쁘다. 나중에 주말에 어디 갈까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여기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산강 축제 좋아 보여요. 강지은님께서 아 진짜 친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 폴킴은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오 영원한 친구. 아 너무 나이가 자꾸 나오네. 안 되겠다. 네. 채송아님께서 이젠 뭘 해도 재밌으시네요. 한마디도 안 지는 것도 웃겨요. 회사원 아니셔서 다행이에요. 왜 채송아님 뭐 직속 후배로 들어가 드려요. 네. 어디 다니세요? 제가 그 회사로 들어가 드릴까요? 근데 생각보다 저 좋아하실 수도. 제가 후임으로 있을 때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폴킴을 좋아했던 분들은 정말 폴킴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가요광장에서 만나면 가까이 없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수 있다라는 점. 노래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 이 노래 드디어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우리 이수만 쌤. 아, 저는 그 이수만 쌤의 이 DNA가 제 몸에 깊숙하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걸그룹이죠. A2O Light의 니온이라는 곡입니다. 아, 이 노래 들으면 약간 그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분들의 어떤 그 컬러와 DNA가 이 여기 안에 다 섞여 있는 그런 기분. 너무 이 오묘한 기분. 한번 들어보시죠. A2O Light의 니온. 미안.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3685번님께서 대전 수통골에서 산책 중이에요. 가을바람이 참 좋네요. 커피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하면서 사진 보내셨습니다. 아, 이곳은 이미 낙엽이 바닥에 많이 떨어졌네요. 네, 아우, 저거 밟으면서 나는 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참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또 동시에 티적인 몸부터 미안해요. 저거 언제 다 치워? 막 이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친구분들끼리서 다 모이셔가지고 산책 중이신 것 같은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사진도 너무 멋있게 찍으셨어요. 7416번님께서는 3년간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하고 오늘 면접 보러 왔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근처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 많이 떨리네요.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복잡해요. 하지만 힘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날아버립니다.

그럼요. 네. 시작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도전하러 가시는 것 자체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가서 자신감 있게 편하게 본인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오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416번님, 화이팅이에요. 3, 4부에는 우리 명창 누나, 송혜나, 그리고 특별 게스트입니다. 타로 누나, 이국주 두 분과 함께 할 거예요.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세요. 소개하고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는 일들, 화났던 일과 웃긴 썰 등등등 뭐든 좋아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가을로 다시 한번 빠져볼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10도 아래에서 출발했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온도에 민감한 엔진오일 등 환절기 차량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밀리기보다는 작업의 영향 크게 받는 곳들인데요.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군자교 부근 3차로 작업이 꾸준하고요. 공항방향 올림픽대로 잠실 철교 부근 3차로는 차선을 긋는 작업으로 반대 잠실 쪽으로도 같은 지점 1차로가 녹지 작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공항 쪽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작업이 한창이고요. 잠실 방향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반포 쪽으로도 이동량 꾸준합니다. 또 제2경인선 인천 방향 남동 진출차로를 이동하면서 차선을 긋고 있어서 부근 속도 뚝 떨어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여기는
1: 가비의 슈퍼라디오.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박원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6890번님께서 봉사활동 언니들하고 쿠키 만들며 듣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언니들이라 그래서 우리 언니들 이따 올 언니들 얘기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아니었네요. 아,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거구나. 쿠키를 약간 아주 약간 조그만한 틀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이 약간 머핀의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이 조그만한 틀들을 모아놓고 거기다 쿠키를 구우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나눔까지 간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 125번님께서 1년차 신혼이에요. 낚시터에서 남편과 포로빠 목소리 들으며 행복한 결혼식 되새김 중이에요. 눈물이 핑 돌아요. 결혼식 축가 너를 만나였던 건 안 비밀.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신혼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네요. 지금 사진 보내주셨는데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그늘까지 있으니까 금상첨화네요. 김은수님께서 폴킴 여긴 스위스 베른이에요. 아직 깜깜해서 가광 들으면서 아 오늘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서 가광 들으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네요. 스위스? 스위스에 계신 거예요? 나 스위스에 있다면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도 천국일 것 같은데. 거기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 우리 스위스에서 오픈 스튜디오 한번 할까요? 네. 어떻게 안 될까? 네. KBS 한 번만 도와줘요. 나 스위스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가요광장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송혜나, 이국주 이 두 분과 함께하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곧 시작할 거예요. 저희 모습 보실 수도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우리 누나들 데려올게요.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지금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깜포르테.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6: 위제로
5: 과식계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6: 위제로
5: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6: 위제로
7: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예!

0: 내팅이게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Ready, action.
1: 액션 코미디 사극 다 되고요.
2: 부부 스릴러 완전 가능합니다.
3: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4: 내 아들이야.
3: 네가 감히 그런 말을 주제가 돼?
4: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3: 죄야 이 자식아.
1: 여러분의 에피소드 보내주세요.
2: 팀 각각의 각색과 연출로
3: 폴 배우와 송 배우가 그리고 주 배우가 리얼하게 소개할게요.
1: 사연 정쟁 라디오 액션. 대한민국 최고의 명창 모델 그리고 가공인 최고의 타로나
3: 우리 직업이 왜 이래?
1: 송혜나 네. 이국주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타로 누나가 뭐야?
2: 타로 누나 하나로 있으면 되지. 저는 여기 가강에 시작을 네. 하면서 앞에 닉네임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1: 뭐 키캠 모델, 명창, 뭐 갑자기 네. 누나, 뭐 잠양갱 누나.
2: 모르죠?
3: 뭐가 많네. 네.
1: 여기서 그 정말 가수 데뷔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3: 제가 아는데 춤 되게 안 되는데.
2: 아 이거 뭐.
3: 네, 왜, 왜요? 네.
1: 꼭 잘해야 네.
2: 잘해야 되나요? 즐기면 그럼. 되지.
3: 네. 아 근데 요즘에 잘해야 되는. 아니 근데 가끔 그때 제가 타로 봐드리고 갔잖아요.
2: 네.
3: DM이 가끔 와요. 또 언제 오냐고.
1: 그 뒤로 누나 지금 다들 화가 났어요.
3: 왜요?
1: 그때 누나가 올해 다들 연애 못할 거라고 해주고 그냥 그렇지, 사라졌잖아요. 그렇지. 다들 근데 진짜 못하고 있어요.
3: 진짜? 나 잘 본다니까.
2: 아니, 근데 잘 보긴 잘 보는 것 같아요.
1: 다들 누나 말이 맞았다며.
3: 네. 진짜 잘 맞아요. 왠 줄 알아요? 송인아 씨 이국주 연애 못한다고 나왔어요.
2: 맞아요.
3: 못해요. 진짜 이건 우리가 증명하는 거라니까.
2: 실제로 제가 봐달라 그랬거든요. 언니, 진짜 정말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한 번만 봐달라. 그래서 아야 진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누구라도 있으면 진짜 다 나와. 막 이러는
3: 맞아,
2: 거예요.
3: 맞아 맞아.
2: 정말이다. 집에 딱 봤어요. 딱 봤는데 혜나 너 1년간은 좀 힘들겠다 이렇게 진짜 나왔어요.
3: 진짜 없어.
1: 얼마 전 근데 누나 없는 건 이미 증명하고 가시긴 했어요.
3: 아, 그래요?
1: 저한테 그 몸에 착 붙는 그 팬티 주고 가셨거든요. 네. 아, 아니, 착 붙더라고.
2: 진짜 괜찮죠?
1: 착 붙더라고요.
3: 뭐 하는 사람이야 정말.
2: 아니, 남자 팬티가 갑자기 생겼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펄킴 줬죠 뭐.
1: 제가 입었습니다.
3: 아, 그래도 좋구나. 네. 아 웃겨.
1: 양재열님께서 혜나님 국주님 두 분 다 너무너무 좋아요. 반가워요.
2: 아, 반갑습니다.
1: 두 분이서 좀 읽어주세요.
2: 네, 목정아님께서 오늘 많이 웃을 준비 완료.
3: 정수경님은 우리 폴디 누나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할 텐데 라고.
1: 부부의 세계가 아니고 여기가 네. 정말 전쟁의 세계.
3: 네. 왜요? 네. 우리 그렇게 센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보다.
1: 네.
3: 이 말 자체가 센가?
2: 세죠.
1: 4676번님께서 부부의 세계 폴님이 새초막에 김해 역하고 국주님이 사빠지 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2: 그러게 반대로 했었어야 되네.
3: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1: 네가 감히 그런 말 취재가 돼?
3: 그렇다면
2: 그러니까 반대로 써야 됐네.
3: 바뀌긴 했다. 그죠? 네.
2: 4323님 국주언니 저 아직 솔로예요. 지난번에 언니가 봐준 제너럴 타로 2번 뽑은 사람입니다.
1: 아직도 귀엽게.
3: 몇 번까지도 기억하시는구나. 2193번님이 국주님 저 올해 안에 연애 시작하나요? 라고. 저 죄송한데 제가 타로 없이는 여러분들의 점사를 보는 거는 무속인이죠. 네. 여러분 저는 무속인은 아니고 타로마스터 공부해서 이렇게 한 거지. 예 이렇게 그냥 물어보시면은 제가 맞추는 것도 이상해요.
1: 왠지 맞춰줄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제 누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누나 그냥 쌀 같은 걸 이렇게 던져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3: 입에만 넣어봤지 쌀 던지고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네. 동전 던져볼게요.
2: 아니, 근데 올해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3: 네 맞아요. 네.
1: 그래도 올해 이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요 시기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호로롱님께서
3: 예?
1: 국전이 데뷔 20주년 축하해요.
3: 아 감사해요.
1: 20주년 20주년 기념으로 공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것도 축하해요. 혹시 맞아. 디너쇼처럼 우리 뭐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저는 소뚜껑 삼겹살이요.
3: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대충 알긴 아는데.
1: 혹시 여기 야구장이에요?
3: 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먹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공연이나 이렇게 홍보할 걸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는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1: 아, 그렇겠구나.
3: 아니, 뭐 제가 뭐 가수처럼 뭐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드라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20주년 콘서트를 한다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데가 딱히 없어요. 네. 홀킴밖에 없는 거야.
1: 나오셔야지.
3: 내가 질척거렸지.
1: 여기서 나와주셔야죠.
3: 나 나가서 홍보하게 해달라고 내가 질척거렸어.
1: 아유, 무슨 소리세요.
3: 뚫을 데가 없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해나 타임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죠, 비비고 좋죠. 있어요.
1: 제가 분명히, 분명히 이제 홍보할 거면 타로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3: 미안해. 그거 하면은 또 사람들이 공연 있고 타로만 기억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1: 아, 공연 자랑 좀 해주세요.
3: 아, 제가 하는 거는 이제 토크 콘서트처럼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소통과 이렇게 뭔가 공감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고생을 하다가 도쿄로 간 거를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시작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날짜가 네. 언제죠?
3: 20일입니다. 10월 20일 5시 아트홀에서 하는데요. 네. 오, 아, 이게 좀 죄송했던 게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됩니다.
2: 왜요?
3: 폴킴 씨가 또 뭘 보내주신다고 이 메이저에게. 아, 왜냐면 제가 정말 부탁 아니고 나 노래 불러줘라고 하면 오는 친구들이 딱 있어요. 네. 그 중에 폴킴 씨가 있어서 폴킴 씨가 저한테 누나 저 노래 불러주러 갈게요 라고 했었어 먼저.
2: 네, 네, 네.
3: 근데 그 전에 이제 한별 씨를 이제 한별 씨가 저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서 해주면서 그럼 너도 내 콘서트에 와서 노래 불러라 이게 됐고 그 다음에 홍기 씨가 팟캐스트 부르면서 갔다가 그럼 너도 내 거에서 노래 불러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폴킴 씨를 만난 거야. 폴킴 맞아. 씨가 누나 기사 봤는데 저 노래 불러주러 갈 수 있어요 한 거예요. 근데 세 분을 모시는 거는 이국주 콘서트가 아니야 사실.
2: 그치.
3: 사실 그래서 내가 폴킴 씨한테 뭐라 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음 콘서트에 제발 와서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그럼요. 안 되라고 했는데 누나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 약간 이렇게 한 거지.
2: 정말
3: 진짜 나 좀 20주년 와서 느끼지만 좀 잘 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아 진짜
3: 그날 송혜나 씨도 온대요.
2: 맞아요. 저도 갑니다.
3: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안 올까 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네. 송혜나 씨 옵니다.
2: 8950님께서 티켓팅 시작됐나요? 자리 남아있어요? 라고
3: 그러니까
2: 하셨어요.
3: 봐봐 아직 몰라. 네. 왜냐면 저희가 홍보할 데가 없어서 제 인스타에서 맨날 넘어지고 막 이런 영상 지금 제가 올리고 있거든요. 이미 이제 지금 티켓팅 했고요.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1239번님께서 20주년이요? 3살에 데뷔했나요?
2: 뭐야?
1: 혹시 이거 누나가 스스로 지금 이거 핸드폰 아래를 가지고 보낸 거 아니에요? 누나 핸드폰 끝자리 아니야?
3: 제가 멀티가 되긴 해요. 네. 저도 라디오 많이 해봤지만 네. 저 멀티가 좀 되는 사람이에요.
1: 6335번님께서 네. 해나님도 노래하러 가야죠. 가서 갑자기랑 밤냥개 불러요. 괜찮다.
3: 잠깐 죄송한데 저 공연 고퀄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시키지 마세요.
1: 우리 누나 명창 모델이요.
2: 아 미쳤나봐.
3: 이게 뭐야?
1: 우리 라디오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2: 아 진짜.
6: 달디 밤냥갱.
3: 잠깐만. 나 지금 신호 왔는데 해나 씨.
2: 네.
3: 올해 크리스마스에 혼자 보낼 것 같아요.
2: 아 혼자 보낼 거구나. 아 근데 제가 다음 콘서트 때는 저도 노래 불러드릴게요.
3: 그래 그럼 폴킴 씨랑 같이 어때요?
2: 네 좋아요. 네? 좋아요.
3: 좋다.
1: 아, 저요?
2: 왜 싫어요?
3: 도와주세요 폴킴 씨.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1: 같이 그럼 우리 갑자기 불러요? 밤냥갱 불러요?
2: 아 갑자기로.
1: 오케이 갑자기 렛츠고.
2: 아 근데 오늘 또 갑자기 제가 이제 오늘 8시 축구를 하고 왔거든요. 저희 주장도 갑자기 나도 오늘 KBS 라디오로 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장이 밖에서 보고 있어요. 이현희 선수 가서.
1: 밖에서 뭐 하고 계세요?
3: 안녕하세요. 아니 폴킴 팬들처럼 저렇게 서 있어 왜? 지금 팬들도 몰랐어. 폴킴만 보고 있느라고 몰랐다가.
1: 아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3: 와 말하세요. 진짜 크다.
2: 말을 하세요. 말 안 들리나 봐요.
1: 안 들리나?
3: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마이크 켰어요.
6: 이현입니다.
1: 오늘 무슨 잔치야?
3: 무슨 일이야?
1: 아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6: 초대받지 못해가지고 다음에 정식 초대해주세요.
1: 초대할게요. 정식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3: 대박이다. 밖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왜 이렇게 웃겨? 초대를 못 받았어.
1: 거의 하소연하듯이 우리 팬들한테 옆에서.
2: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3: 너무 웃기다.
1: 어쩐지 너무 멋진 진짜. 누나가 밖에 한 명 서 있더라.
3: 진짜 키 크다 저 언니. 네. 모델이지? 맞아.
1: 윤정우님께서 소뚜껑 삼겹살 먹고 거기에 닭볶음탕까지 해요.
2: 먹는 것도 먹어주지.
1: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 예식장이 아닙니다.
3: 그래요 여러분.
1: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에요.
3: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지인들도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는 앞으로 결혼식이 없어요. 없을 예정이니까 여기에 좀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축의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인들 듣고 계신 분들 있다면 이국주 안다 싶으시면 저한테 밥 한번 얻어먹었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번이 잘 돼야 폴킴 해나가 노래를 부르러 올 수 있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렇죠.
3: 네, 아직 일정은 사실 한 번이라서 네. 10월 24일 날 하고 이제 저희가 반응을 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나 입이 잘 털리는지를 또 확인 한번 하고 또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잘 될 거예요.
1: 1994번님께서 폴킴 네. 송혜나 노래한다면 올 포유 추천이요.
3: 아, 해나 씨 비중이 적은 걸로 제가 찾아볼게요 노래를. 아주 죄송한데.
1: 아 근데 누나가 부른 네. 올 포유 좀 듣고 싶긴 한데.
2: 아, 왜요 왜요? 저도 듀엣 가능합니다.
3: 어 되게 욕심낸다 갑자기.
1: 네, 누나 이번에
2: 명창이거든요.
1: 누나 이번 공연 잘해야 돼요.
2: 잘해야 돼요.
1: 무조건.
3: 진짜 내가 송혜나 노래 부르는 거 보려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2: 부탁드려요.
1: 자 오늘은 특별히 폴킴 송혜나 그리고 이국주 이렇게 세 명이서 코너 진행해볼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볼까요?
3: 자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저희가 연기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운전하다가 생긴 일 요즘 최고의 관심사 선후배 뒷담화 열받는 삼각관계 썰 등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치킨 레스코아 보내드립니다.
2: 네 그리고 사연의 장르는 저희가 알아서 달아드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1: 노래 듣고 와서 사연 소개할게요.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0: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사연 452번님께서 네. 저도 보고 싶어요. 폴킴 송혜나의 All For You.
1: 근데 이거는 폴킴 씨 공연에서 보면 안 돼요?
2: 아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1: 왜 거긴 안 되고 제 건데요?
2: 아, 여기, 왜냐면 여기 좀 재미 많아서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너무 진지잖아요.
0: 아니, 내 공연에서 해줘요. 내 공연에서 해줘요.
2: 부담돼요.
1: 둘 다 자, 둘 다 자.
0: 서로 누나 데려가려고.
1: 둘 다 자. 오, 재밌다.
2: 아니, 김현정님께서 올포유 받고 백국주 올포레 내기의 캔. 너무 잘할 것 같아요.
1: 제가 백지영 언니 콘서트에서 한번 거기 원래 항상 남자 옥태견 씨가 이번 바뀌거든요. 저 옥태견으로 나가본 적 있어요.
2: 남자로?
1: 남자로.
0: 근데 제가 누나 귀에 속삭이려면 제가 꽃발디 둬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1: 다 뭐든, 아, 뭐든, 무슨, 저, 양치 안 하고 와도 돼요. 다, 네. 다 됩니다.
0: 양치 해야죠.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네. 첫 번째 사연, 장르는 청춘 멜로 열린 결말 드라마입니다. 네. 시작할게요.
1: 여기 형님들 누님들이 연애 고민에 열정적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둘 있습니다. 태영이 그리고 해나인데요. 고2 여름방학 때 저에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3: 야, 뭐야?
1: 해나가 유명한 고양이 눈빛으로 저를 올려다보면서 저의 턱을 콕콕 찔렀는데요. 그때 짝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3: 나는 대학 가기 전까지 남자 안 만나
1: 라고 말했던 해나라서 그저 좋아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20살. 저는 고백 날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0: 잘 들어. 우리 있잖아.
3: 사귄다.
1: 태영이가 선수를 쳤네요. 그 후로도 우린 셋이 종종 만났는데요.
3: 여보야, 우리 8시간이나 못 봤죠.
4: 자기 보고 싶었죠.
1: 지옥이었습니다. 헤어지라고 빌 수도 없고 영원하라고 응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2년이 흘렀는데요. 저에게 또 다른 큰일이 생겼습니다. 곧 입대를 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좋아했었다고 말이라도 해볼까.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는데요. 며칠 전에 해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3: 나 있잖아, 태영이랑 헤어졌어.
1: 아, 그날 이후 제가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나 사실 너 좋아했어. 태영이보다 내가 먼저였어. 이런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5: 상대방은 이별 직후라 지쳐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꾹 누르고 2년 뒤에 기회를 엿보는 건 어떨까요?
1: 이런 대답을 하네요. 근데 또 다른 AI는 이런 말을 합니다.
0: 넌 지금까지는 한 게 없어. 걔는 네가 좋아하는 거 알지도 못하잖아. 고백부터가 시작이야. 해봐 고백. 근데 재촉하는 건 비추.
1: 저 어떡할까요? 참고로 저는 10월 마지막 주에 논산 갑니다.
0: 마음이 착잡합니다.
1: 어떡해.
0: 연애 사연 항상 열정적으로 고민해주시는 우리 형님들 누님들 문자로 의견 보내주세요. 입대를 앞두고 짝사랑 고백 할까요 말까요?
5: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익명을 요청하신 이거 형준이 때문에 익명을 했나 보다.
5: 네.
0: 최산 아니고 논사님의 청춘 멜로 열린 결말 드라마 사연이었어요.
1: 와, 어떡해.
0: 살짝 정리를 좀 해보면 네. 고2 때부터 좋아한 해나에게 20살 때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친구 태영이가 먼저 고백을 사귀었어.
5: 네.
0: 근데 2년 후에 나는 입대를 앞두고 있고 이 둘이 헤어진 거죠.
5: 네.
0: 고백을 할까요 말까요 이겁니다.
1: 그치. 우선 난 궁금한 게 두 분은 네. 친구

0: 만났던 상대를 만날 수 있어요?
1: 아
0: 어때요?
1: 아, 그 생각도 안 해봤네.
0: 그게 제일 중요한 거냐 지금. 네. 솔직히 상황에서는
2: 그쵸.
0: 친구의 뭐 어쨌든 헤어졌어. 어어. 뭐 환승 아니야.
2: 환승 아니야.
0: 아니면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야.
1: 어어.
0: 그래도 지금 좋아하게 돼서 만날 수 있어요?
2: 아 저는 조금 불가능할 것 같아요.
0: 지금 친구랑 잘 지내고 있다면?
2: 네.
0: 오케이.
1: 저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여자로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0: 아니면 끝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랑도 안 보고 지내.
2: 아, 다 셋 다 다 안 보고 지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그때는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네, 네. 진짜 뭔가 뭐가 먼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0: 오케이. 그러면 그 친구랑 지금 잘 지내지만 않는다면 만날 수는 있지만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친구가 만났던 전 남친, 전 여친은 만날 수는 없다. 그럼 이분도 친구랑 우선 멀어져야겠네.
1: 아니, 멀어지려면 근데, 군대 가면 되잖아요.
2: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2년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그 여성분한테
1: 맞아.
2: 솔직히 나의 마음을 던져놓고 사라지는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0: 그치.
2: 나는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고백을 받는다 해도 그렇게 썩 좋지만 않을 것 같아요.
1: 아까 그러니까 어차피 받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2년 동안 잘 보지도 못할 텐데요. 우리 지금 우리 형님 누나들이 지금 열심히 문자 주고 계십니다.
2: 네.
1: 김은아님께서 아 제발 최악이야.
0: 왜?
1: 우리 최산 말고 논산. 네. 최악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2: 네, 8757님 친구가 만났지만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내가 더 중요해라고 하셨어요.
0: 아, 내가 먼저 좋아했잖아 말은 솔직히 제일 최악이었어요.
1: 맞아,
0: 내가 먼저 좋아했어 이 말이 뭐야? 그냥 좋아했으면 좋아한 거지.
1: 뭐 내가 아니면 뭐 내가 먼저 가지 살려고 했는데 마트 가서 뭐 가지 찜콩 한 거야.
0: 그러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 사연자님을 뭐라고 하면 안 되는 분이죠.
2: 그렇죠. 아니 그걸 또 해도
1: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0: 돼요?
2: 좋아하는 감정은 중요하죠. 내가 먼저 중요한 건 저는 맞아요.
0: 나는 고백하지. 내 성격은.
1: 5724번님께서 2년 금방 가 삽질하고 와서 해.
0: 아니야.
2: 너무 다들 현실적이다. 네.
0: 1239번님이 2년 뒤에 하자. 크크크크. 고백 멈춰. 크크.
2: 아무래도 2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1: 지금은 아니야.
2: 네. 4578님께서 그 둘 잠깐 싸우고 다시 붙는 거 아니에요? 좀 더 봐요.
1: 이거 이 말도 맞아. 이럴 이건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맞아.
0: 아, 이거 최악이구나.
1: 이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부인님께서 근데 고백해서 뭐야 어째요? 논산 가는데 논산 가면서 고백하면 이도저도 아닐 텐데 사귀어도 헤어질걸요?
0: 아, 근데 군대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나는 이건 좀 뺐으면 좋겠어.
1: 그래요?
0: 나는 솔직히 말해서 군대 가면 그럼 다 사랑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그래야 돼? 그건 아니잖아.
1: 우리 누나 화가 많이 났어요. 저희는 빼, 광고 군대는. 듣고 4부에서 계속 이야기해볼게요.
0: 고백해 지금 해.
1: 안 돼.
3: 오성마이더스? 써본 사람은 다 알죠. 다양한 산업용 가구들은 기본. 오성마이더스의 안전화, 안전모 살균 건조기로 근로자의 쾌적함까지 더해졌어요. 역시 산업 현장엔 오성마이더스. 오성마이더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 김무진 역을 맡은 하석진,
1: 가족을 위해 사랑을 버린 여자 한규림 역을 맡은 안희연입니다.
0: 8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무진과 규림의 애틋한 재회 로맨스,
1: 감성 한 스푼, 설렘 두 스푼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1: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사연 정주행 라디오 액션 명창 모델 송혜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잔치국수 이국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잔치국주예요.
2: 잔치국주.
1: 공연 이름이 잔치국주. 아니 그래도 그
3: 국수 개그, 아니고 국주.
1: 아니 개그우먼이 공연하는데 잔치국수라고 하진 않아. 국주. 아, 국주니까.
0: 제가 너무 실수.
1: 아 제가 옛날에 국수 장사 했을 때 왔었어.
3: 배고파서 그래. 제가 배고파서.
1: 저희 국수집에도 왔던 아주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랬죠.
0: 아, 우리 누나 제가 실수를 했네요.
1: 아니 근데 이렇게 해야 또 기억이 남아. 폴킴이가 똑똑한 거예요.
0: 그럼요. 여러분 잔치국주 보러
1: 10월
0: 가십시오.
1: 네.
0: 아니 아까 그 익명으로 오셨던 네. 최산 아니 논산.
3: 논산.
0: 그럼 또 공연을 한번 초대해 보면 어때요?
1: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 이거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과 공연 티켓팅을 해서 우선 오세요. 오시게 되면 제가 현장에서 6만 6천 원씩 드릴게요. 진짜.
0: 이런 경우는 네. 처음이야.
1: 제가 왜냐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제 라디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드린다라는 지금 계획이 없었으니까 오셔서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바로 현장에서 드리기도 하고 두 분이 조금 이렇게 잘 될 수 있게
0: 분위기를 좀
3: 분위기 해줘.
0: 아닌 것 같으면 누나가 빨리 잘라주시고.
1: 솔직히 말하면 제 공연에서 소개팅 같은 건 없거든요.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런 거. 근데 이 정도 정성이면 내가 온다 하면 내가 진짜 얘기해줄게. 근데 그게 연결해주든 안 해주든 그 마음이 그 여자친구 여자분 입장에서는 되냐. 약간 다르게 볼 수 있지.
3: 그렇지.
1: 그렇지. 마님께서
0: 아니 AI가 완벽하게 알려줬는데 라디오까지 사연을 보냈어.
3: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전달을 하고 싶긴 한 것 같아요.
0: 맞아,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
1: 그렇지.
3: 9179님께서 어차피 군대 가면 헤어지기 때문에 갔다 와서 고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말상조.
1: 에이 왜 헤어진다고 생각해. 아닐 수도 있죠. 4428번님이 저는 조심형 성격이어서 제대하고 남자친구 없으면 고백하겠습니다. 오.
0: 이게 낫죠.
1: 아 아니야. 아 나도 나만 다른가?
0: 그래요. 3422번님께서 근데 태영이도 같이 군대 가지 않아요? 태영이도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3: 아 같이?
0: 둘 다 같이 가면.
3: 3658님께서 국주님 어렵다. 이래서 이 논산 친구 2년 뒤에 고백하면 잘 될 것 같나요? 그리고 저 결혼하나요? 말씀 좀 해주세요.
1: 아 이분은 네. 우선 올해 내년까지는 결혼 못할 것 같고요.
3: 네. 네.
1: 왜냐면은 결혼 하나요 자체는 네. 지금 누가 없거든요.
3: 없죠.
1: 뭐 간편하게 너무 쉽게 물어본 거는 아직 이분도 결혼해서 그렇게 힘든 고민은 아니다. 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내년 안에는 결혼 못 하시고 제가 가기 전에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못 갈 수도.
0: 그러니까 3658번님 그러니까 왜 안 좋은 소리 들을 거 알면서 그러니까. 왜 보냈어.
1: 아, 그러니까 이분도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에 지금 신경을 에. 쓸 정도의 1순위가 아닌 건 거지.
0: 그쵸 맞죠.
1: 아니, 나는 고백했으면 좋겠어.
0: 아, 누나 아니에요. 난 진짜 아닌 것 같아.
3: 나도 아닌 것 같아.
0: 근데 이때서 헤어지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1: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사기라는 게 아니라 나 너 좋아했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대 갔다 오면 너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 마음은 너무 전하고 싶어.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나 잘 갔다 올게. 그리고 다시 고백할게. 이러고 가는 거지.
3: 마음만 전하자.
1: 누가 꼭 사기를 멋있잖아. 근데 봐봐. 내가 2년 뒤에 너가 또 어떤 상황일지 모르고 또 타이밍을 놓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진짜 너무 이기적이지만 너한테 고백은 할게. 근데 부담 갖지 말고 잘 멋있게 기다려줘. 내가 다시 나와서 내가 다시 한번 멋있게 고백할게. 이렇게 하면
3: 아니 멋있지. 멋있는데.
0: 누나 혹시 누나 입대예요?
1: 총 다녀오겠습니다.
0: 왜 이렇게 입을 잘.
3: 아니 멋있지. 근데 난 싫어. 나는 내가 만약에 받는 입장이면 이 얘기를 왜 지금 하지 마지?
0: 나는 수 있지.
3: 지금 너의 감정을 나한테 다 던져주고 지금 넌 떠나버리는 건데 나는 뭐 어쩌라는 거지? 난 이렇게 될 것 같아.
1: 제가 혜나 씨한테 고백한 거 아닌데 왜 그래요? 왜 이래 진짜.
3: 다들 오랜만에 지금. 고백받은 느낌이어서
1: 다르다. 그럼 태영 씨는 어때요?
0: 아, 저 고백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3: 그래.
0: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1: 난 해.
0: 3457번님께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1: 그렇지.
3: 아, 그렇죠. 네, 안현 씨께서 그것도 하지 마요. 찌질해.
0: 누나 찌질하대요.
1: 그래서 결혼 못했다. 왜? 라고. 예. 김지현님이 하고 후회하는 것과 안 하고 후회하는 것은 다른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 하고 후회하는 걸 추천합니다라고.
3: 이런 분들도 있네요.
1: 근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
3: 아 무슨 소리야.
0: 아니, 그 여자 왜 기다려.
3: 왜 기다려. 내 남자친구도 아닌데.
1: 아 얘네 되게 힘들게 살았나 봐. 긍정적이지가 못하네.
0: 아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음 사연으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해결도 못해주고 이렇게 보내?
0: 아니 알아서 하겠죠. 오케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누나 이제 자 여기 잔치 국주 와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사연 장르는요

0: 일상 메디컬 심리 드라마입니다. 렛츠 고.
1: 제 친구는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2: 혹시나 해서. 아니 혹시나.
1: 혹시 몰라병이 있어요. 증상은 이런 겁니다.
2: 우리 가는 밥집 지난주에 내가 가봤어.
3: 너 혼자? 왜?
2: 아니 같이 갔는데 혹시 맛 없을까봐 답사 차원에서
1: 들고 다니는 것도 많습니다.
3: 손 시려.
2: 핫팩 줄까? 다섯 개면 돼?
1: 겨울이면 혹시 몰라서 미리 흔들어둔 핫팩들을 모래주머니처럼 차고 다니고요. 이런 것도 늘 있습니다.
2: 눈꼬리에 눈물 고여? 면봉 마라탕 튀어? 얼룩지우개 땀나니? 선풍기 엄지발가락에 왕구멍 양말 여기 있어. 인중에 새싹 면도기.
1: 아니 할머니 쌈짓도처럼 현금도 꼭 쟁이고 다니고요. 공연장에 갈 때 티켓이 다 있는데도 이런 걸 챙겨요.
2: 내가 예약 내역 싹 다 가져왔어. 문자 캡처, 이메일 캡처, 어플 캡처, 종이로도 뽑아왔어.
3: 이걸 굳이 왜?
2: 아니, 혹시 모르잖아.
1: 핸드폰은 1테라짜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 혹시 공간 부족하면 어떡해?
1: 이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드라이브에 옮기고 수시로 사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집에는 라면 20개와 볶음김치 20캔, 그리고 즉석밥 30개와 참치 30캔이 늘 있어요.
2: 혹시 모르잖아. 비상식량.
1: 소개팅을 앞두고 있으면 의상 후보를 20개씩 준비합니다.
2: 날이 흐릴 때 예쁜 옷이 있고 쨍할 때 예쁜 옷이 있으니까. 그리고 갑자기 살 빠지면 어떡해? 혹시나 해서.
1: 아니 스몰 토크 주제도 50개씩 준비해야 됩니다.
2: 상대방이 내향인이면 어떡해. 혹시나 해서 그렇지. 혹시나 몰라서 마이크도 챙겼다.
1: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대답 좀 해주세요.
0: 문자 받아볼게요.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하는 물건, 일정, 자리 이야기, 대처법 등등등. 여러분 혹은 주변 사람들의 혹시 몰라병 이야기 보내주세요.
1: 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하고 추첨해서 다 있는 가게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0: 와우. 5789번님의 일상 메디컬 심리 드라마 사연이었어요.
1: 혹시
2: 난 좀 있는 편인데.
1: 있는 것 같아요.
3: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누나 이러지 않나?
1: 아 근데 폴도 그러지 않아요?
3: 저도 진짜 한가득입니다.
1: 그러니까 보부상 스타일이잖아요.
2: 제가 봤을 땐 폴킴 씨는 그 웬만한 이제 여자들보다도 립밤부터 해가지고 크림이랑 크림 다 갖고 깜짝 놀랐잖아. 네. 내가 10년 전에도 폴킴 씨는 항상 그거를 대본보다 더 열심히 챙겼어.
3: 그랬는데 그때도 파우치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았어요?
2: 그때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아 예전부터 얘는 이런 걸 준비하고 다녔구나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립밤도 종류가 몇 개 있고 핸드크림도 라디오 하는 그 한 시간 동안도 몇 번을 발라요. 화장실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 바르더라니까.
1: 아 그러니까.
2: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3: 내가 그 혹시 몰라병이 있는 것 같아요.
1: 있나 보다. 아니 내가 제가 보기엔 두 분은 있어요. 근데 전 진짜 없어요.
2: 이 친구는 깜짝 놀랐어. 너무 없어. 그냥
1: 진짜 없어요.
2: 혹시나 몰라서 국주 언니를 데리고 다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아 이 언니가 다 챙길 거야 이러면서 여행
1: 혹시
2: 가는데.
1: 혹시 몰라서 그냥 언니 챙겨 다니면 다 있으니까.
3: 아 어차피 주변에 있으니까. 에이.
2: 해외 갔는데 난 입도 두고 온 줄 알았다. 아무 말도 그냥 우리가 옆에서 다 해줘야 돼 이렇게.
3: 야, 말은 좀 해요.
1: 아 왜냐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이 오디오가 너무 많으니까.
3: 아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야? 네,
1: 굳이 제가 말할 이유가
2: 아니 우리가
1: 없더라고.
2: 방송하러 갔어요. 오디오가 꽉 찼다고 말을 안 해요?
1: 아 너무 많으니까.
2: 아 근데 이거는 이분은 모든 거에 이런 거 같고.
3: 매사에.
2: 보통은 그 분야가 있단 말이죠. 뭐 깨끗한 청결에 뭐 여행 갔을 때 준비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진짜 다 이러네.
0: 아니 이분 약간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렇게 닿는 게 싫은 거 아닐까요?
1: 그렇지.
2: 나 제이 확실한 제이다 이거는. 난 근데 피야.
0: 김소라님께서 와 저런 친구랑 다니면 진짜 든든하겠어요.
2: 그렇지 이거 편하지.
0: 주변 사람들 편하죠.
1: 맞아. 고유인님께서 어머 내 친구인가.
2: 부류마다 하나씩은 다 있나봐. 오로라님은 같이 다니면 너무 땡큐죠.
1: 맞아.
0: 그러니까 이런 사람 좋은 사람이 사실. 6893번님은 걸어 다니는 다 있는 가게시다.
1: 그러게.
0: 오늘 누나 가방 가져왔어요?
2: 저 있어요. 왜요?
0: 가방에 뭐 들었어요?
2: 저 별거 없어요. 먹을 거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0: 아니, 저 먹을 거 안 갖고 잔치국수 있어 없어요?
2: 잔치국수 없어요. 집엔 많지 잔치. 저 인감을 오늘 왜 갖고 왔지?
0: 혹시 여기서 뭐 DJ 계약하려고.
2: 인감을 왜 갖고 왔지 오늘? 립스틱 같은 거 있고 마스크 있고.
0: 마스크도 있고.
2: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0: 오늘 생각보다 너 가방 좀 작은 거 같아.

0: 작아요, 작아요. 헤어,
1: 헤어롤 있고.
2: 아, 그 정도.
0: 김밥 아니에요, 헤어롤이요. 깜짝이야.
3: 햄 아니에요?
0: 아니, 아니에요. 햄 아니에요.
3: 황수진님께서 나한테 집만 안 된다면 같이 가는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0: 해나 같은 성격이네. 네. 찐!
1: 네. 아니 근데 이분은 보부상 최고 레벨이시다. 저도 보부상인데 엄청난데 라고 하셨어요.
3: 이 정도면 그죠? 없죠.
0: 저는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이랑 밥을 먹거나 데이트할 때는 약간 물티슈 휴지 이런 거 무조건 챙기는 스타일이에요.
2: 아, 일부러.
0: 제 가방에 그게 있으면 전 남자가 있는 거예요.
3: 아, 오늘 없네.
0: 없어요. 아.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전 타로 잘 봐요. 저는 오래 연애 못합니다. 아, 확실해요. 저는 진짜.
3: 매일 보니까 새로 보신다면서요?
0: 네, 저 아침마다 봐요. 저는. 공부했는데 아깝잖아. 나라도 해야지.
3: 자,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해볼게요. 4268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르세라핌의 Perfect Night.

0: 르세라핌의 퍼펙트 나잇 듣는 동안 우리 해나 누나랑 국주 누나랑 서로 네. 본인들 연애도 못하면서 너가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거라며 서로가 서로를 네. 헐뜯고 난리가 났습니다.
1: 아 물티슈 줬다고 하니까 뭐라 하잖아요.
0: 그런 거 챙기면 안 된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챙김 받고 싶은 여자로 되는데
1: 그래서 너는 있냐. 그래서 서로 지금 또 부둥켜 안고서
0: 네. 옆에서 지켜본 유부남 참 재밌습니다. 둘이 아주 거기서 거기에요.
2: 고백해요 논산씨.
0: 3068번님께서 혹시 번호 따일 수 있을까봐 늘 꾹꾹꾹으로 다녀요. 혹시나 해서.
3: 아, 이거 좋다. 이거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죠.
0: 이거는 괜찮.
3: 이건 혹시 진짜 하세요.
0: 어 맞아. 네. 아.
3: 예진 하예진님께서 저는 노래 실력에 자신감이 없어서 혹시나 갑자기 노래방에 가게 될 때를 대비해서 성공 10개 정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2: 개그맨이야.
0: 하나는 오, 갑자기 하시면 되고 네. 두 번째는 밤 양양 하시면 됩니다.
3: 좋습니다.
1: 9083번님이 해외 나갈 때 혹시 몰라서 이불도 가지고 가요. 크크크. 배드버그 나올까봐요? 아 벌레 같은 거? 네네네네.
0: 저는 베개를 가지고 가요.
3: 베개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죠. 네. 휴대용 베개.
0: 저는 이게 정말 아주 조그만한 베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네. 부피 차질 안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1: 그게 있구나.
0: 6780번님께서 근데 저도 혹시 몰라서 라면 엄청 챙겨놔요. 근데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소비를 하긴 해야 해서 살이 쪄요.
1: 그렇네.
3: 네, 김태경님께서 제 친구는 예전에 횟집 갈 때 회카를

0: 물어봤어요. 응? 혹시 회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자기가 얇게 자르려고요. 어이없었죠.
1: 약간 무서운데요?
2: 어, 이거는 조금 나 못 친할 것 같아요.
0: 그냥 얇게 잘라주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어, 얇게 떠주세요.
2: 괜히 칼 자랑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6780번님이 아 이거 했잖아요.
1: 네. 이거.
2: 서진희님. 저도 혹시나 해서 가방에 기본 양우산, 물티슈, 껌, 데이밴드, 사탕, 손수건, 무릎담요, 소독깎이 들고 다닙니다. 혹시나 필요할까 봐요. 라고.
0: 다니신다.
1: 근데 손독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2: 아 손독깎이는
0: 필요해요.
2: 맞아. 나도 찾을 때가 많아.
1: 왜냐면 괜히 가서 어디 이렇게 쓸겨가지고 이렇게 살 벗겨지거나 이럴 때 필요하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1: 3683번님께서 좋아하고 있는 남사친이 혹시나 밤에 전화해서 술 먹자고 할까봐 메이크업 못 지우고 2시까지 버티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2: 나 진짜 그렇게 잠든 적 많아.
1: 나 진짜.
0: 정말?
2: 내가 연락할 순 없고.
0: 아 지워.
2: 연락 안돼 안돼.
0: 안돼요 지워요. 부를 일 없고 내 피부만 안 좋아져.
2: 뭐라고요? 혜라씨 혜라씨 우리 친구예요. 우리 아는 사이라고요. 방송 한번 재밌자고 인연 끊을 거예요?
0: 아니
2: 왜 이래요 정말.
0: 내 친구를 위해서
2: 아, 난 안 지워요. 예.
0: 8956님께서 같은 동네에 전남친이 살아요. 아직도 솔로인 걸 들키기 싫어서 숨어 다녀요. 혹시 모르잖아요. 걔는 여자친구랑 다니는데 마주치면 짜증나잖아요.
1: 아, 이거는 근데 좀 신경 쓰일 것 같긴 합니다.
2: 근데 꼭 아니죠. 10번 잘 그렇게 다니다가 한 번 안 했는데.
1: 맞아. 꼭 그때 맞춰.
2: 진짜. 윤정호님이 근데 저도 이래요. 해외여행 가면 혹시 모르니까 캐리어에 바리바리 싸가요. 29인치 캐리어가 꽉 차서 갑니다. 쇼핑을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접이식 캐리어도 혹시 모르니까 넣어간다.
0: 아 정말. 아 근데 저도 혹시 모르는 것 중에 이 옷 챙기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3박 4일이면 한 4박 5일 정도 의상만 챙기면 되잖아요. 네. 혹시 몰라서 5박 6일, 7박 8일 이 정도의 네. 의상을 챙깁니다.
2: 그치 그치.
1: 누나 모델이니까.
0: 아, 약간 그 옷 쪽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해외 나가면은 해외 가도 맞는 사이즈가 없으니까 혹시 몰라가지고 더 챙겨가긴 해요. 사서 입을 수가 없잖아 나는.
1: 둘이 친구는 친구다.
2: 친구 그치. 그리고 나는 약속 같은 거 잡히면 오히려 밥 먹고 가요. 혹시나 얘네들이 양이 적어서 많이 안 먹을까봐. 근데 거기서 나 혼자 많이 먹자고 야 하나만 더 먹자 할 수 없잖아.
0: 아 진짜 그럴 수
1: 정말
0: 있지.
1: 생각지도 못한.
2: 그러니까 저는 메이크업 하면서 많이 뭘 먹고 가요. 밖에서 민폐 안 끼지.
1: 얼마 전에 누나 그 너튜브 보니까 누나 아침을 3끼인가 4끼인가 드시던데.
0: 많이 드시더라고요.
2: 아, 생각해봐요. 집에서 약 먹어야 되니까 빈속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차리기 전에 대충 먹고 약 먹고 그리고 브런치 먹으러 가면 그건 빵이고 브런치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이니까
1: 제대로
2: 밥을 먹어야지. 12시 전에 먹으면 다 아침.
0: 너무 많이 먹어.
1: 정말 누나의 놀립니다.
2: 혜나씨가 나한테 언니 풀 좀 먹어.
0: 풀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1: 진짜.
0: 네.
1: 아, 근데 양배추 같은 거 드시던데.
2: 먹잖아. 근데 내가 그 돈가스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밥을 먹잖아요. 근데 언니 풀 좀 먹어 이러는 거죠. 제가 먹다 근데 양배추 좋아하니까 양배추를 먹었을 때 그쪽에 이제 그 마요네즈가 많이 묻어있었나 봐요.
0: 아니 언니! 마요네즈를 너무 많이 뿌리는 거예요.
2: 아니 뿌려준 거야 그거는. 근데 언니 그거는 야채가 아니고 마요네즈잖아 이러는 거야. 제가 뭐라는 줄 알아? 야 그럼 내가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먹지 그러면 여쪽에 아무도 이렇게 가져가서 먹니 내가 막.
0: 싸웠어.
1: 두 분 여행 같이 가지 마세요. 안 되겠다.
2: 아우, 정말 안 맞아.
1: 외국 가서 한국인들의 잘못된 모습 보여주지 마시고.
2: 아유, 일만 하자. 일만 해. 일만 해.
1: 2331번님께서 저도 혹시나 책 읽을 시간이 있을까 싶어 가방에 책을 항상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읽은 적이 한 번도
0: 제일 너무 공감된다.
1: 저는요 갈 때 두 권씩 챙겨가요.
2: 그만해,
1: 가는
2: 그만해,
1: 도중에 그만해. 다 읽을까봐.
0: 진짜.
1: 근데 한 줄도 안 읽어.
0: 못 읽어. 그냥 자면 누워. 아 이거 자는 거지.
2: 다 읽을까봐가 더 싫어. 읽을까봐도 아니고 다 읽을까봐 한 권 더.
1: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여행 갈 때 아 나 진짜 저번에 두 권 못 읽었지. 얇은 거 가져가지. 얇은 거 한 권 챙겨가. 그럼 그것도 안 읽어.
0: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책 가져가지 마요 양심적으로.
0: 네, 6652님 그래도 저분은 2시에 화장 지우네요. 저는 4시까지 버티고 씻고 바로 다시 출근해요. 지겨워.
2: 네. 비슷했다 나도.
1: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누나 네. 타로 카드가 맞는 게 이분들 네. 이러고 있네요 진짜.
2: 그러게요. 그래 내 여기 지금 여기 터는 연애를 못할 터라니까.
1: 아 누나 터라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0: 진짜 왜 이래 진짜.
1: 긁혔다, 긁혔다, 긁혔다.
2: 근데 그거는 가까운 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안, 길어도 1년이라서.
1: 누나 몇 월 때 왔었죠?
2: 저 몇 월 때?
1: 그때 몇 월이었어요?
2: 폴킴 씨 첫날 왔었나 내가? 아니 그리고 몇 주 있다가
1: 한 5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2: 5월 달이다.
1: 5월 달이니까
2: 크리스마스까지는 조금 힘들어.
1: 여러분 새해를 또 즐거운 네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요.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아 나랑 놀아 그냥. 나랑
1: 그래요. 놀아요. 우리 이렇게 또 수다 떨고 얘기하다 보니까 두 분 보내드릴 시간 안 됐어요.
0: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금방 갔어요.
2: 다음 타임 누구에 같이 또 놀아요.
1: 다음 가비 씨 괜찮으세요?
2: 좋아요. 받아주신다면.
1: 0113

0: 님께서 잔치국수 화이팅. 네.
1: 잔치국주라고.
0: 잔치국주 여러분 10월 24일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양재열 님께서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2: 아, 좋네요.
1: 찐친들이어서 그런가.
0: 아, 여기 너무 편 너무 좋다.
1: 아, 이대로 우리 어디 가서 함께 하자. 아, 양꼬치 양꼬치 가자.
0: 가자. 양꼬치 먹으러 가자.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분 보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20주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공연 대박 나서 네. 2회, 3회차 나중에 체조 경기장까지 가자고요.
1: 체조 경기장에서 제가 체조하는 거 보여 드릴 그날까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또 우리 해나는 다음 주에 나오셔 가지고 또 이제 네. 멋진 노래 들려 주시고
1: 곡을 준비하세요.
2: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뵐게요.
0: 네, 두 분 보내 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선수 시절 국제 경기에 참가하며 다양한 나라의 5성급 호텔을 경험했는데요. 그때 느꼈던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베스트 슬립에서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5성급 호텔 침대 같은 편안함.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건축부터 자족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 보공 못 받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5: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10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팀플레 예술기획에서 코미디 스릴러 701호 관람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네오클라우드 빈티지 슬리퍼,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마시는 자외선 케어 선쉐이드에서 이너뷰티 음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 무설탕 자일리톨 캔디 자일로 큐브에서 자일로 큐브 세트를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0014번님께서 셋이 합이 좋네요. 제발 다음에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 또 우리 누나 와가지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이재님께서 양꼬치 옆 테이블에 앉아있을래요. 너무 재미있을 듯. 그쵸? 생각만 해도 목이 아파요. 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피식대학의 손석구 정세영과 함께 할 거예요. 남자들의 소울토크 나눠볼 건데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거니까 꼭 보러 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조원선 존박에 서두르지 말아요 흐르고 있어요.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함이 감돌고 있지만 하늘은 맑고 도로 상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작업에 영향을 받는 곳들인데요. 부산 방향 경부선 판교요금소 1차로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 이후 남사 부근으로는 양방향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서울 쪽 정체 부쩍 길어져 있어서 뒤로는 안성 분기점부터 남사 진위 쪽으로 4km 구간 작업 여파 크게 받고요. 이후로도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지체 서행합니다. 서울 시내로 진입하셔도 잠실 쪽 올림픽대로 잠실철교 1차로 작업으로 막혀 있고 일산 방향 강변북로는 반포대교 앞두고 1차로에서 녹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동호대교 부근부터 서행합니다. 반대 구리 쪽은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조금씩 차가 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끼어 뚫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또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저는 사실은 아이돌 노래 좋아요. 검은 그림자 내 안에 깨어 널 보는 두 눈에 불꽃이 핀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 내.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원맨쇼 조정식의 FM 대행진.

잠시 후 2시에는 다비의 슈퍼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Open the door on the day. 문을 열고 오늘을 누려라. 와, 이건 사기다 사기. 요즘 날씨 보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문득 드는 생각. 나갈까? 근데 어디 가지? 에이, 그냥 집에 있자. 아, 이 날씨에 집에 있는 건 좀 아까운데. 지금도 이 마음으로 갈팡질팡하고 계시죠? 나가면 다 돈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덥지도 춥지도 습하지도 않은 날씨? 이거는 오래 안 갑니다. 조만간 패딩 입고, 아, 추워. 그때 돌아다닐걸. 후회할지도 몰라요. 자, 콩 앱 깔고 이어폰 챙겨서 문 밖으로 저랑 같이 나가요. 밖에서 듣는 슈퍼라디오는 또 얼마나 재밌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Here we go!

0: 딕펑스의 비바 청춘으로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가비의 스프레디오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무더위, 한파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랑 이제 친한 댄서 와쿤 씨는 이렇게 말했죠. 이럴 때 해외 나가면 손해다. 한국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슬픈 건 참 이렇게 좋은 거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봄도 그렇고 우리 가을도 그렇고 또 약간의 그 왜 약간 초겨울도 그렇고 좋은 건 너무 금방 가고 뭐 약간 여름에도 날씨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건 참 잠시 있다가 무더위 한파가 찾아오곤 하는데요. 우리 집순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나가셔야지 인생의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네, 조금이라도 나가야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여러분. 포니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내가 너 때문에 나오긴 했는데 기분이 좋기는 하다라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강아지 때문에 산책하면서 걷다가도 강아지 때문이 아니라 강아지가 나를 기분 좋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오늘 같은 날에는 살짝 한번 나가보시고 아 그것도 안 되면 환기라도 시키세요. 네, 창문 열고 고개라도 좀 내밀어보시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쏠 선물 바로 주유상품권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게 없죠. 전 참 주유상품권이 좋아요.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주유상품권 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박혜진 님이요. 출석 체크. 난 이미 밖에서 이어폰 꽂고 듣고 있지롱. 이라고 또 이렇게 혜진 님 현명하게 밖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네, 밖에서 살짝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공원 벤치 같은 데 앉아서 가베 슈퍼라디오랑 2시에서 4시까지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있고 싶네요. 네, 하지만 저는 오픈 스튜디오에 앉아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혹시나 여의도에 지나가게 되신다면 저보러 한번 와주세요. 손성호님이요. 일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라고 해주시는데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작가님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나도 나가고 싶어요. 손성호님. 우리 성호님만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못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그쵸? 저 포함해서 오픈 스튜디오에서 또 일하고 계신 우리 작가님들, 엔지니어 선생님들, 또 우리 피디님들까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날씨가 좋은 날 일하는 게 더 기분이 좋아요. 진짜로 날씨가 좋아야지 아 이거 끝나고 밖에서 살짝 커피 한잔 하면서 걸어야지 이런 생각, 이런 희망이 들잖아요. 그쵸? 최재현 님이 퀸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워졌어요. 후드 집업 탁월한 선택이네요. 퀸디 추운 거 싫다고 하셨는데 방한용품 하나씩 구비하고 있나요? 그래도 방송은 시원하게 달려보아요. 청취율을 위해 라고 우리 재현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퀸디는요 추운 거 정말 싫어하지만요 또 참 특이해요. 이렇게 전기장판 깔고 자는 건 또 되게 싫어요. 참 특이하죠. 그리고 퀸디가 좀 아끼는 게 있어요. 재현님 또 하나 고백하자면 퀸디는 큰 돈은 안 아끼면서 에어컨 비용이랑 난방 비용을 좀 아끼는 편. 진짜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자라와서 좀 약간 아끼는 편입니다. 난방 비용은 제가 방한용품은 제가 뭐 아직 산 게 없는데 그래도 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2490님 명수홍 라디오에서 홍어 무침 어찌를 못해 안타까워서 어제부터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도 입덕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명수홍 라디오 한 번 더 나가야겠어. 네, 많이 들어와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감사한 마음이 너무 가득해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 이제 듣고 올 건데요. 오늘 문자 주제 쉬고요. 저희 개근 프로젝트 할 거예요, 여러분. 어제 슈퍼라디오 들은 청취자분들한테 오늘도 잘 듣고 계신지 확인 전화할 거거든요. 어제 이은지 씨랑 좀 해봤는데 제가 좀 기세가 약해가지고 저희가 좀 기세가 약했어요. 오늘은 성공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난 주제는 없지만 재미난 일들 있으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까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뉴젠, 강원특별자치도청, 카페앤베이커리페어, 동국제약 회라민큐,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베스트슬립, 한국도로공사, 일양약품, 경기주택도시공사, 모두투어 네트워크, 건강을 향한 지도, 고향 가구박람회, SM신용정보, 메디힐 토너패드, 코끼리베이글닷컴 제공입니다.
1: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5: 훅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6: 우리 엄마 예쁜데?
7: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1: 우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가비의 슈퍼라디오.
5: 양혜종님이요. 청취율 조사 걱정 말아요. 우리 가나미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동시간대 1위 가자. 아 우리가 나미가. 난 우리 가나미가. 나 누가 가나미인 줄 알았네. 우리가 나미가.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여러분이 저의 가나미가 되어주세요. 우리 가나미가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하는 아주 짜릿한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개근 프로젝트 개프. 네,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슈퍼라디오 듣고 계신지 전날 문자 참여해 주신 귀미들 세 분을 이렇게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려요. 일단 우리 여러분들 전화 받아주시면 받는 성공한 거고요. 제가 가비예 라고 하면 슈퍼라디오까지 이어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주유 상품권 드릴 거고요. 한 명 성공할 때마다 라디오 듣고 있는 귀빈이들 10명씩 추첨해가지고 막내 작가 픽 선물 드릴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선물을 안 받으시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선물이 바로 다시 창고로 직행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럼 바로 오늘 개근 프로젝트 할 청취자 만나볼게요. 아내 수영 강습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내가 자세 괜찮은지 봐달라고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기다리느라 지금 전화 딱 좋아요. 전화 연결하고 싶어요 라고 3128님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이렇게 수영 자세까지 봐주는 스윗한 남편분 지금은 뭐하고 계실지 제가 한번 3128님
6: 안녕하세요.
5: 가비의
6: 슈퍼라디오.
5: 오 마이 갓. 렛츠 고. 3128님 너무너무 빨리 받아주셨어요.
6: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정말요?
6: 네.
5: 나 정말 미치겠다. 뭐하고 계세요?
6: 아 지금 커피 마시고 있습니다.
5: 오늘은 수영 강습 안 가시고요?
6: 아 어제였고요. 화요일 목요일 가고요.
5: 아~
6: 오늘은 아내하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5: 어머 사이가 너무 좋으셔라.
6: 좋습니다.
5: 옆에 지금 같이 계시는구나.
6: 네네.
5: 오, 웬일이야. 두 분 지금 신혼이세요, 혹시?
6: 아닙니다. 결혼 13년 차입니다.
5: 웬일이야. 13년 차인데 이렇게 꼭 붙어가지고 다니시네요. 아니,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 좀 알려주세요.
6: 그냥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대화 많이 하고 네. 이렇게 틈날 때 같이 잘 다니는 것 같아요.
5: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남편분의 MBTI와 우리 아내분의 MBTI를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6: 저는 ISTJ입니다.
5: ISTJ이시고
6: 네.
5: 아내분은요?
6: ISFJ래요.
5: 아, 두 분이 결이 좀 맞으시네요. IS로.
6: 아, 맞나요?
5: 네. 아니, 아내분 수영 자세 어제 보셨는데 좀 어떠세요?
6: 아, 그 제가 수영 선수 네. 출신이어 가지고
5: 그렇구나.
6: 네, 그걸 이제 봐달라고 하는데 사실 네. 봐도 잘 몰라요.
5: 아니 수영 선수면 그래도 좀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6: 아 그냥 이렇게
5: 네.
6: 요럴 땐 요렇게 하면 좋고 팔을 네. 조금 더 뻗고 뭐 머리를 조금 더 넣어야 한다 정도만 알려줄 수 있지 옆에서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아니면 위에서 봐도 잘
5: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너무 스웨트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아내분 수영할 때 다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6: 그냥 약간 오더가 있었습니다.
5: 오더가 있으면.
6: 네.
5: 아,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3128님은 가비의 스페라디오에서 또 재밌게 들으시는 어떤 그런 코너가 있으실까요?
6: 특정한 코너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5: 네.
6: 그냥 처음에 제가 그 우연히 듣게 됐는데
5: 네.
6: 그 글을 남겼는데 바로 읽어주셨어요.
5: 아, 그랬구나.
6: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계속 듣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5: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너무 감사해요.
6: 약속을
5: 또 약속을 또 지켜주시는 우리 3128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하고요. 좋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계속 쭉 들어주세요.
6: 감사합니다.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5: 안녕, 바이. 와우, 이렇게 또 전화 연결에 성공하였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하루네요. 개프 시작하자마자 성공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연 한번 가볼게요. 가비의 스페라디오 병원에서 데이 근무하고 퇴근길에 늘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활력 충전합니다. 9280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데이 근무하고 퇴근길에 들으신다. 그럼 오늘도 데이 근무 하셔야지 퇴근길에 들으실 수 있는 건데.
7: 네, 여보세요?
5: 9280님?
7: 네, 안녕하세요.
5: 가비예?
7: 안녕, 가비.
5: 가비예? 가비. 예! Let's go. 렛츠고. 오마이갓. 지금도 듣고 계세요?
7: 아, 저 지금 오늘 네. 그 오픈하고 친구들이랑 네. 여고 동창들이랑 강릉에 왔어요.
5: 여행 가셨구나.
7: 네.
5: 여행 가셔서 혹시 라디오 듣고 계셨던 거예요?
7: 아, 여행 가서 요 지금은 못 듣고.
5: 근데 어떻게 네. 딱 아셨어요? 제가 딱 가비에 하자마자.
7: 네, 알게 됐어요. 늘 들으니까요.
5: 정말요?

0: 어때 같이?
1: 네.
0: 네. 아, 식사 중이신 것 같은데 어서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
1: 네.
0: 매일매일 또 함께 해주세요.
1: 네, 잘
0: 네.
1: 듣고 있습니다. 네, 잘
0: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녀오세요.
1: 듣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0: 네. 어쩔 건데요. 지금 두 분이 다 성공했어요. 어떡할 건데? 아, 세분 그냥 성공하겠는데요? 마지막 전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비님 너무 좋으신데요? 출장 중에 라디오 처음 들어봤어요. 날씨 좋아서 출장이지만 행복하네요. 틈틈이 라디오 놀러 올게요. 8828님, 네, 사연 주셨는데요. 출장 중에 우연히 들으셨어요. 하지만 오늘도 들으실지는 의문이지요. 네, 제가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여보세요?
0: 8828님?
2: 네.
0: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2: 가요광장. 여보세요?
0: 여기는 가비의 슈퍼라디오예요.
2: 죄송해요. 제가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0: 어제, 이은지 씨 나왔을 때 들어가지고 좀 헷갈리셨나 보다,
2: 맞아요, 맞아요.
0: 그쵸? 어제 좀 재밌게 들으셨어요?
2: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가요광장인 줄 아셨군요.
2: 죄송해요.
0: 아, 괜찮아요. 거기는 이제 12시부터 2시 폴킴의 가요광장이고요. 저희는
2: 네.
0: 2시부터 4시까지 가비의 슈퍼라디오입니다.
2: 네, 제가 확실히 기억해 놓을게요.
0: 오늘은 안 듣고 계셨죠?
2: 네, 제가 지금 학생들 지도하고 있거든요.
0: 어머머머머머, 일하고
2: 그래서,
0: 계셨구나.
2: 아,
0: 네.
2: 일은 아니고
0: 네.
2: 아이들 고3 담임인데,
0: 네.
2: 애들이 내일 면접을 가요.
0: 아.
2: 그래서 막 면접을 봐주다가
0: 네.
2: 지금 이제 막 보내고
0: 네.
2: 교무실에 왔다가
0: 아하,
2: 전화를 받은 거예요.
0: 교사분이시군요.
2: 네네네.
0: 그럼 저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볼게요.
2: 네.
0: 가비에
2: 슈퍼라디오.
0: Let's go! Thank you!
2: 아,
0: 맞습니다.
2: 네네.
0: 아, 우리 훌륭하신 교사분께서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2: 아, 네. 어제 제가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그 출장을 가는 길에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듣다가, 이 가비님의 그 라디오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예쁘시고, 처음에 누군가
0: 어마이다.
2: 했어요.
0: 정말요?
2: 네, 근데 너무 날씨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그래서 기분이 진짜 좋았거든요.
0: 너무
2: 그래서, 네,
0: 감사해요.
2: 문자를 하나 보냈던 건데, 이렇게
0: 네, 이렇게
2: 전화 통화가 됐지.
0: 당첨되셨습니다. 네, 저희가 콕 집어서 전화드렸어요. 하지만 가비 가요광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2: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확실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0: 아니, 다른 분들은 이미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2: 아, 그래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0: 아, 안 서운해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네. 아니,
2: 어떡해.
0: 1003님이요. 오답 중에 제일 재밌었다고
2: 아,
0: 이야기해
2: 그래요?
0: 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2: 아,
0: 감사해요. 네. 저희, 가비의 슈퍼라디오 종종 들어주시고 또
2: 네.
0: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볼게요.
2: 아, 네,
0: 네,
2: 감사합니다.
0: 안녕히
2: 파이팅!
0: 계세요. 마지막 분께서는 이제 맞춰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전화는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맞춰주지는 않으셨고 가비의 가요광장. 근데 괜찮아요. 또 느낌이 가가 느낌으로 가비의 가요광장.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돼서 오늘 첫 개근 프로젝트 두분 성공했고요. 그래서 슈퍼라디오 듣고 계신 20분 선정해가지고 막내 작가 픽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20분께. 너무 잘 됐죠? 20분이면 너무 좋은 숫자고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30분께 선물을 드린 적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시작이 좋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03님이요. 오답 중에 제일 재미있어요. 가비의 가요광장이라니 12시에서 4시를 아우르는 오답장이라고 재밌는 오답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제 들으신 게 확실한 게 은지 언니가 나오면서 가요광장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커피 대신 송룡님이요. 고3쌤 수능 앞두고 정신 없으신데도 전화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수험생 화이팅! 멋진 쌤 화이팅! 이 말이 맞죠. 네, 수능 앞두고 얼마나 정신없어요. 지금 또 면접 봐주고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출장 있었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받아주셨습니다. 거의 솔직히 성공이나 다름없어요. 김상영님이요. 어제 은진님

나온 여파가 크네요. 그러니까요. 이 여파가 이렇게 클 줄이야. 그녀가 나에게 남기고 간 배움들도 엄청 크고 오늘 여파가 큽니다. 권미경님이요. 전화 인터뷰할 때 끝나는 타이밍 때문에 눈치 보는 긴디 너무 귀여워요. 들켰네. 나 모를 줄 알았는데 미경님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르세요? 어제 은지님 만나고 나서 오늘 보니 전화가 하루 만에 많이 늦었어요 라고. 그쵸? 제가 전화가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왜 이제 좀 긴박하고 뭔가 급박하고 뭔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고 했는데 어제 언니가 틈만 나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각성했어요. 네, 물들어를 거의 뭐 1분 정도 부르는 언니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조급해할 게 아니구나. 여기대 놀이터구나. 우리 여러분들이랑 놀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피디님이 배우지 말래요. 우리 피디님은요, 제가 어디서 영감 받고 오면 배우지 말고 그냥 가비대로 해요 라고 늘 해주세요. 너무 좋으신 분이죠. 저번에는 제가 미스터 라디오 듣고 거기서 약간 영감 받아서 살짝 이렇게 약간 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셨고 어제 우리 은지 언니 나와서 신나게 노는 거 보시고도 그냥 가비대로 하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아서 우리 네 오빠 언니들에게 영감을 참 많이 받아요. 김보원 님이요. 전 어제 텐디랑 핀디 청취자분들이랑 통화하는 거 집 청소하면서 콩으로 들으면서 두 분이 가비에 하면 슈퍼레디오 혼자 외쳤어요 라고. 이게 약간 주문처럼 외우게 되죠. 8703님이요. 퀸디 오늘 구내식당에 점심 먹다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즐겨 듣는 프로그램 물어보시길래 KBS 쿨 FM 가비의 슈퍼라디오 말했어요. 저 잘했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분께도 선물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저희는 게스통 데리고 올게요. 슈퍼라디오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가비의 슈퍼라디오. 굿애프터눈. 자,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볼까?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통, 준비됐지?
1: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입니다.
0: 스통아, 너에게 질문이 왔어. 스통아, 슈라가 청취율

0: 오늘 1위 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 기빈이가 질문 주셨는데 빅데이터 분석해볼래?
1: 가비님, 이건 통계적으로 계산하기 전에 가비의 슈퍼라디오 제작진의 기세와 가비씨의 기세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0: 기세로 치면은 질 수가 없거든. 일단 내 기세 뭐 말해 뭐해고 우리 제작진들은 어디 가서 절대 안 지는 사람들이거든.
1: 네, 좋아요. 일단 기세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타방송 2시 프로그램이 2시 때가 아닌 전체 라디오 프로그램 1위네요.
0: 아, 거기. 아니 뭐 그 프로그램은 생기자마자 1위 했대. 아니잖아.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고 난 이제 고작 5개월이니까 벌써 1위를 바라면 도둑놈 심보지. 그치?
1: 가비님, 의외로 대인배시네요.
0: 의외가 아니라 난 대인배 맞아. 아니 어차피 결국에는 1등을 한 번쯤은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게 지금이 아닐 뿐. 나 해낼 자신 있거든.
1: 역시 자신감 하나는 세계 최고네요. 가비님도 오래 하시다 보면 좋은 성과 있을 거예요. 파이팅 하세요.
0: 자, 이제 트렌디한 뉴스 좀 읽어줄래?
1: 네. 라디오계의 블루오션. 지금이 바로 저점 매수 기회라는 가비의 슈퍼라디오의 인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블로그 글에 따르면 타 방송에선 사연을 보내도 소개받기가 쉽지 않은데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선 사연도 소개해주고 선물까지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졸음이 싹 달아나는 신나는 선곡은 기본, DJ 가비와 게스트들의 케미, 그리고 게스통의 성대모사까지 특히 재밌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센언니 가비가 청취자들을 아주 귀하게 대해주고 귀빈이라는 애칭으로 불러주는 점도 계속 듣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라고 합니다.
0: 어머 수정아, 근데 이 좋은 글 어디서 가져왔어? 너 너무 기특하다.
1: 블로그명 다독다독, 작성자 다독님의 글인데요. 다독님, 나라고 사연 보내주시면 치킨 한 마리 쏴드립니다.
0: 우리 다독님이 이렇게 재밌게 들어주고 계셨다니 너무 감사한걸요? 근데 심지어 안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독님 말처럼 지금 가비의 슈퍼라디오 저점 매수 기회예요. 네, 저점 매수 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요. 이제 우리 기빈이들 소식 좀 전해줄래?
1: 네, 9341님의 소식입니다.
2: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보드게임 카페에 갔어요. 보드게임이라면 부땡마블 밖에 몰랐는데요. 뭐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해보느라 저녁 먹고 가서 카페 문 닫을 때까지 보드게임만 했습니다. 한창 재밌었는데 쫓겨난 거 너무 억울해서 다음엔 아예 점심때부터 가려고요.
0: 요거 보드게임에 빠지시면 답이 없거든요. 이거 한번 빠지면 종일 게임만 생각난대요. 저도 여기 한번 갔다가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놀고 나오거든요. 요거 생활의 지장가게만 빠지지 말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취미죠. 자, 다음 뉴스
1: 4196님의 소식이에요.
3: 어머니 생신이라 서울에 있는 L호텔 뷔페에 갔습니다. 한 사람당 20만 원이라는 거금을 쓰고 맛있게는 먹었는데요. 어제부터 굶고 아침에는 간단한 수프로 식욕 돋우고 갔는데요. 생각보다 덜 먹은 것 같아요. 30만 원어치를 먹고 와야 하는데 한 17만 원어치? 그 정도밖에 못 먹은 것 같은데 이 속상함 어떡해요.
0: 요즘 호텔 뷔페가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17만 원어치면 잘 드신 거거든요. 이게 또 너무 이제 긴장하고 가면은 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가면은 소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하셨네요. 어제부터 굶고 오늘 아침에 살짝 입맛 돋고 가신 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성아, 이제 퀴즈 가자.
4: 대한민국 라디오계를 뒤흔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가진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이름 바로 땡땡이올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팔딱팔딱 살아있는 수다와 웃음이 가득한데 깍! 5천만 원어치의 선물까지 쏟아지는 이곳은 바로 땡땡의 슈퍼라디오. 과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야망 가득한 그녀의 정체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다. 극기 못 말린다 못 말려. 지금부터 그녀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0: 굉장히 익숙하다. 이거 혹시 그 BJ 특공대 성우분 그 느낌인가?
4: 아, 차차차차 문자 번호를 안 했네요. 문자번호 샵8910,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모십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주유 상품권이 콸콸콸.
1: 참 가비님, 저는 다음 일정이 생겨 미리 퇴근해볼게요.
2: 아, 또? 그래, 근데 뭐 요즘에는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기 퇴근 허락해줄게. 내일은 풀근무 해야 된다, 알겠지? 그 퇴근하기 전에 노래 하나 틀어주고 가.

세스비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왔습니다. 명곡이지요. 네. 스텅이는 먼저 퇴근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봐주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좀 약간 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스텅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